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이어지는 찬양, 지선 전도사님의 소풍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문뜩 찬양을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찬양사역자 분들은 특별히 더 인생에 또 간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지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의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싶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앞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 가야 하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뭐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들것 같고요. 근데, 지선 전도사님이 그 모든 시간을 다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소풍의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리고 정말 뜨거운 불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그 모든 과정과정이 다 소풍 같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좀 뭐랄까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소풍 같았다. 즐거웠고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은 아침. 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4540번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비가 내려서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이 비가 와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기도 하고 촉촉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봐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따스한 감성에 젖어보는 거 마치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빗소리의 경쾌함과 먼지까지 씻어 내려가는 상쾌함 대신에 미끄러운 빗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오늘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사실 오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는 아우, 비와, 아우, 축축해, 눅눅해,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정말 이런 사랑을 느끼는 그 지점을 발견하는 게, 우리 성도로서 또할수 있는 일이자, 우리가 해야 할또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런 묵상과 나눔을 또 우리 나눠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침입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조금 힘차게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들을게요.

네, 희수일의 찬양 감사를 선택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뭔가 안 좋고 나쁘고 뭔가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문자를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도 그렇고 네, 많이 부족해서 네,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8289번님 남편이랑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찍었다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유 너무 또 밝은 날에 네, 이렇게 예쁜 알록달록한 그런 꽃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네, 태화강에, 아, 대공원. 네, 대공원 다녀왔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5109번님. 연휴 때 대공원을 다녀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편 오랫동안 기도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요즘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시간들을 이어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5109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루가 조금 더 뭐랄까요? 행복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또 시작된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저는 이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따라 하실까요? 귀감이 되는 믿음의 가정. 이 귀감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울 삼아 본받을 만한 것, 그게 귀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거울 삼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평강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정말 귀감이 되는, 야, 나도 저렇게 믿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는 가정이면 저런 가정 돼야지. 이런 믿음의 가정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평강성도의 가정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따라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한 가정. 다 함께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를 향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경건하다. 군인이거든요. 군인이니까 절도 있다, 아주 위엄 있다가 아니고요. 그를 향하여 뭐하다? 경건하다.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잊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이사랴에서 온 백부장의 종, 어떤 복음은 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복음서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여노라 했던 그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역사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봤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이니까 그 고넬료가 그 백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8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8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들르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들르시면 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감람산 위에서부터 걸어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념교회, 거기를 들러서 다마스코스 다메섹을 향하는 문,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동쪽 문과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 기념교회가 딱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 감람산으로 가는 길 중간 지역에 뭐가 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신 기념교회가 거기에 딱 있다, 그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네요. 순교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도망가요. 왜? 목숨 부지하려고.

뭐, 다 도망가요. 오늘 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몇 사도들만 하고 몇 사람에게 남지 않았는데, 그럼 돌아가신 스데반 집사님의 시체는 누가 장례 치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경건한 사람들, 이름 없는, 이름 드러나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장례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목숨 부지하려고 사방으로 흩어질 그때에, 그리고 나는 저 내 믿음의 선배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잘 치러야지 하고 일어났던 누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모할 줄 아는,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그 사람.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능력이 있다. 그가 똑똑하다. 그가 지혜롭다. 그가 말 잘한다. 그가 모든 이에게 부러울 만한 존경의 대상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의 말씀대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그가 경건했더니 온 집안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게 살아갔더니 고넬료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고넬료의 친척이 다 누구예요? 로마인이죠. 그렇죠? 이탈리아, 이태리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다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리고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던 그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고넬료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많이 짓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하더니?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백성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뭐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예배를 사모하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낼 줄 알며, 그리고 예배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사람을 이어지는, 정말 한순간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사랑과 기도의 삶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것, 다른 말로 살아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잠시 나타나는 모습은 뭐 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잖아요. 안 걸어도 그런 척,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척,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귀에는 끝까지 쟁쟁거립니다. 사랑하지 못하거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라. 거룩하지 못하거든 거룩하는 척이라도 해라. 기도하지 못하거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럼 네 삶에, 당신의 삶에 어느샌가 사랑과 경건과 그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될 거라고. 제 신학교 때 여수 애양원 원장이었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본인을 봤더니 그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돌보는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봤더니 너 사랑하기 쉽지 않지?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 경건한 척이라도 해봐.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봐. 아이, 나 못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척이라도 해보라고.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 말씀을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0년이 넘게 전에 그 말씀이 제 귓가에는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 사랑의 시작인데 용서가 쉽게 되십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은 다 끄집어내시고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려진 가정이 됩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너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 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야, 그 갑갑한 곳에 전 1분도 있기 싫거든요. 3박 4일 꼬박 3일 동안 있거든요. 3일 동안. 그런 다음에 그 3일 동안 뱃속에 있던 요나서 2장 가보면 요나가 엄청 회개합니다. 근데 저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고난당하니까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절규이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요나가 드디어 니네 아빠의 배팀을 당하고 니네의 성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보면 니네의 성은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성이 큰 성이래요. 사흘길. 그런데 요나가 얼마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해요? 하루만 전해요. 3일길을 걸어야 할 성을 하루만 전해. 그것도 뭐래요? 40일 뒤에 니니에 니들 망할 거야. 이 소리밖에 안 해. 회개하는 소리도 안 해요. 40일 뒤에 니니에 너희들 망할 거야. 그 소리만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니니에의 왕과 백성들이 다 뭐예요?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까지 뭐예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니느웨를 멸하는 것을 돌이키리라.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4장 1절 가서 보세요. 이게 진짜요? 4장 1절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뭐예요? 매우 싫어하여 성내어.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다르다고 어디로 도망갔던 이 요나,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서 다시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뭐 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니까 쫄딱 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매우 싫어하여 성내요. 야, 전 그 말씀인데요, 덜컥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매우 싫어하여 성내는 요나.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동산 올라가서 니니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말은 뭐예요?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지켜보리라. 지켜보는 중에 박농쿨이 일어나서 그늘을 탁 가려주니까 시원했는데 그 다음날 박농쿨이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시들어 햇빛을 가리지 못하니까 그가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어. 야, 이런 요나가 있나. 그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심지어 끌어다 놨더니, 죽을 고생해서 끌어놨더니
그 엄청난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줄 알아야지. 저는 그 요나서 2장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그가 뭐예요? 성내어 시기에. 왜? 그 마음이 뭐하니까? 꼭꼭 닫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끝까지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그 다음 없어요. 요나야, 네가 방넝쿨도 아끼거든. 그쵸? 내가 이 성인의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을 아끼는 것이 어찌 부당하겠느냐로 끝나요. 왜? 요나의 마음은 꼭꼭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야단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주도했던 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이 큰 자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가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사울은 큰 자라면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닫혀진 마음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닫힌 마음으로. 잘못된 선민사상 가지고. 어떤 그가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가 변해요. 그리고 뭐예요? 열방을 향하여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오스트리아노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도끼로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품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똑같은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살았던 요나와 바울이었지만 그가 변화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성내며 분냈던 요나,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잖아요. 왜? 9시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요, 내 넋두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바람과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하늘을 향하여 열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란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 어두웠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린 시간, 영적으로 열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기도의 시간, 이 고넬료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눈이 열렸더니 누가 임해요? 주의 사자가 임해서 말해요. 고넬료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가 영이 열리니까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 있으니까, 열려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린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납된 가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외식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말씀하셔요.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딱 모아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어느 때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어느 때에 그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가 똑같이 말, 우리가 어느 때 왜 그 일을 안 했습니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0: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 보이는 것에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의 길을 걸어갔더니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면 여러분 잘못 믿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도 주시기도 하고요. 건강도 주셔요. 어쩔 때는 나를 훈련시키고자 뭐 하기도 하셔요?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무엇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라고 기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라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네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뭐 하시더라? 열납하시더라.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성도의 삶이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시고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에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더니 사람 알아주라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열납하시고 축복하시더라. 평강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가정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납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가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 이 사람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핀트가 엇나가고 안 맞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에서는 코드가 맞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인 우리와 대화를 하고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하늘까지 올라와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 우리 주님께 오늘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코드로 발맞춰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안산 시립합창단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합창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셔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기도도 참 서툴고 찬양도 완벽하지 않고 또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리잖아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수준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느린 걸음에도 발맞춰 걸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마치 어린아이와 걸음을 맞춰 걷는 부모님처럼요. 그래서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경쟁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은혜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 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여러분 그 곁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힘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같이 했어요. 프로비던스 워십이었고요. 또 소진영의 찬양, 발맞추어 걸어

아빠의 그 걸음걸이에 맞추려면 엄청 뛰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아이의 그 발걸음, 그 보폭에 맞춰서 걸어주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숙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인내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커왔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321번 님이요. 샬롬 주시면서 말씀을 간직해 볼게요. 병원 3교대 근무로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어요. 환자들 케어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니까요. 그 힘으로 파이팅입니다. 아,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힘차게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고 8236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7278번님도요. 자녀를 위해 또더 기도해야겠다. 또더 섬겨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맞춰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발맞춰 걸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생각하는 이 주간 되기를 소망해요. 라면서 8129번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주님과,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주시려는 주님과 계속해서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겠죠? 아, 2904번님이요. 저에게 코드를 맞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고 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 하루 리듬에 맞춰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그러게요. 다른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게좀 어려워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얼마나 나를 많이 참으셨을까.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준 하나님께 감사해보는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지쳐 있어요. 9137번님. 그런데,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네, 그래요.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또 위로가 되어 주시죠.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더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드를 맞춰주시는 주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도 먼저 가까이 와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춰 함께 걸어주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0: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참 쉽게 흔들립니다. 걱정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게 되고요. 그냥 지나가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길을 열어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0: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아무 염려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세월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참 추적추적 오는 아침에 뵙게 돼서 뭔가 조금 더 마음이 촉촉해지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힘이 좀 뭔가 이렇게 나른해지는 그런 또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1: 예,
0: 목사님 좀 오시면서
1: 비가,
0: 어떠셨나요?
1: 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 또 한 주간 이제 마지막 주간 남았는데 촉촉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도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이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더 시원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목사님.
1: 그럼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참 많은 감사의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고 이 시간을 간절히 또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0: 아멘.
1: 허락하신 이 날을 보람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열린 시간 방송을 애청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세월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위로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더불어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국립합창단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0: 아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서울에서 있었던 이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심 철거 공사 중에 구조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최소 3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또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안타깝고, 네, 그리고 왜 안 되는 걸까? 예방이 안 되고 왜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그냥 아예 고가차도 자체가 이게 구조물이 무너지다 보니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겠고, 무엇보다 이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 인력 역시 좀 안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도 이 사고로 인해서 네, 좀 아픔을 겪고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이 사고로 인해서 또 아픔을 입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서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목숨을 잃은 분들과 다친 분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상처 입은 모든 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고 수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다시 재발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처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해당 이 사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유가족분들과 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손길을 모아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9215번님의 기도 제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의 일을 위해서 그동안 중보 기도를 요청드렸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5월 한 달 동안 일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겹쳐 있는 날도 있는데, 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그동안 참 많은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감사 기도 제목이네요.
1: 예, 그렇게 뭐 믿음으로 맡기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한 덕분에 일이 꺼내지지 않고 충분히 공급되어서 잘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215번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5월 달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 9215번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915번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507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최근에 대출을 받게 됐는데 모든 대출 잘 정리되고 또 재정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일하고 있는 마트의 경제 상황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예, 뭐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뭐 예.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젊으니까 대출은 또 뭐 더 발전하기 위한 투자니까 잘 되고 해서 다 재정적으로도 복이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507번님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남편 하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 큰 복 주셔서 또 대출받은 모든 대출금 상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0: 아멘.
1: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하는 마트의 모든 재정 상황도 좋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서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잘 되실 겁니다. 우리 907번님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9806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자녀의 영주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영주권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 해외로 하지. 이민 가는 예, 상황인가 보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0: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9806번님의 자녀분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신지 저희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네, 저희도 네, 이 자녀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 들려온다면 저희가 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나눠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의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기도사연 우리 3609번님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 배하영이가 주님의 은혜로 26년 국세청 국가직 구급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5월 29일 금요일 바로 모레인데요.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서 오전에 최종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영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면접관의 질문에 지혜롭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최종 시험만 남아 계신 상황이에요, 목사님.
0: 예, 필기시험 합격하셨다니까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1: 네,
0: 축하를 드리고 이름이 하영인데
1: 네.
0: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0: 어쨌든 우리 하영 자매 같죠?
1: 네.
0: 하영 씨가 이번에 이거 저기 면접 시험까지 다 합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대답할 말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3609번님 사랑하는 자녀 우리 배하영씨 하나님 아버지 이 국세청 국가직 구급공무원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오는 29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최종 면접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필기시험도 합격하게 하셨사오니 면접시험도 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하나님 아버지 그날 면접관 앞에서 어떤 질문을 받든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1: 아, 네.
0: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1: 아, 네.
0: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감아 주셔서 잘 대답하고 면접 잘 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분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배하영님 그동안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지 그 노력이 지금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만 앞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시험 잘 마지막까지 치르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더불어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도 전달이 돼서 응답의 소식이 있을 때까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네,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627번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영식 장로님께서 오늘 2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영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늘 2시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1: 예, 뭐 무슨 면접인지는 모르지만은
0: 네.
1: 인생은 항상 면접 보면서 사는 것 같은데,
0: 네.
1: 예, 오늘 또그 면접 잘 되어서 또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0: 네.
1: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0: 아멘.
1: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627번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이영식 장로님 오늘 오후 2시에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내용인지 우리 알수 없지만 오늘 그 면접 만남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서 교회에서 받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장로님 될수 있도록 오늘 면접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기도로 응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804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사위가 방광 종양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결과로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0: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방법과도 주님의 능력대로 치료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1: 예, 뭐 장모님인지 장인 어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048번님 사위의 방광종양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또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위분께서 정말 건강하게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을 위해서 또 기도 요청을 해주신 9114번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남편이 검진했는데 네, 당이 높게 나와서 식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발 뒤꿈치에 석회가 자라서 걷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 쉰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도 많이 어리고 빚도 많이 있는데 믿음의 가장이자 또 경제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장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의 건강 때문에 지금 많이 또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다고 하신 거 보니까 네, 두 분도 이제 결혼 생활 네. 하신지도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닌
1: 네,
0: 것 같은데.
1: 그래서 신랑이라고 표현하네요. 남편이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들었을 텐데 신랑이라고 하는 보니까 젊은 부부 같은데
0: 네.
1: 알고 관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9114번님 우리 신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이 높게 나와서 식단 관리를 하면서 치료되기를 또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혈당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여 주시고 또 발 뒤꿈치에 있는 석회도 제거하여 주셔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하는 아빠 엄마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또 경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에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딸 김성은 전산 세무 전산 회계 관련해서 6월 6일에 시험을 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 오늘 시험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많네요. 모든 분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셔서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3908번님 사랑하는 딸 김성은 자매 6월 6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전산세무 전산회계

0: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하셔서 또 좋은 직장 취지에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주시기 원합니다.
1: 주여.
0: 김성은 자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따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 따님 잘 시험 치실 때까지 저희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530번님.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등산보다 주의 전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형제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서울 사는 여동생 심숙경과 그의 세 자녀들도 하루속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천국 가셨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 제목 제목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선하심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남편과 또 형제분들 그리고 이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를 또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뜨겁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편이 주일보다 등산을 좋아하는가 본데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이 등산이 재미없어지고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이 더 재미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530번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께서 정말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고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취미생활이나 운동보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6530번님 또 여동생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시고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 어머니 계신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6530번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생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이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의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27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보적인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를 맞아 교회 현장에서도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어 4개월째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현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 편지 동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움과 나눔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을 초청해 한국문화탐방 행사를 열고 고국으로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한 기독교적 환대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 신기교회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은총 속에 걸어온 120년, 함께 도약하는 선결교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총회 개회 예배에서 안성우 총회장은 120년 전 겨자씨 한 알과 같았던 선결교회가 영혼을 쉬게 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성장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영적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에 순전한 사중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 치유의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교단의 미래 지도를 바꿀 120주년 사업위원회 구성과 함께 10대 사역 비전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총회 둘째 날인 오늘 진행될 임원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 이기용 목사의 총회장 추대와 더불어 목사 부총회장과 임기 3년의 신임 총무 선거 등 교단 행정을 책임질 핵심 보직의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보적인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오전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대성전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68년 전 천막교회의 눈물이 5대양 6대주를 품는 거대한 선교의 숲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영적 위기에 직면한 지구촌 목회 현장을 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순전한 십자가 복음과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7개국 67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대거 결집해 차세대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찬양단인 브릿지 메이커스의 무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2대 전문인 선교의 선순환 모델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를 맞아 교회 현장에서도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실감에 빠진 성도를 위로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최근 한 기독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성도들의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성도들의 정서적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 목회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국내 반려인구가 급증한 만큼 동물의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과 위로의 접근이 이제 교회가 마주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조직 신학자들은 반려견 장례 예배라는 명칭과 인식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반면 동물은 혼은 있으나 사후에도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인간과 같은 내세적 존재로 실체화해 기독교적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은 성서적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장례 예배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위로의 자리인 만큼 형식과 명칭을 일반 장례와 확실히 구별하되 성도가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논란과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각 교회 공동체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러시아 당국의

0: 체포되어 4개월째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현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 편지 동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1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되어 임시시설에 수감 중인 박태현 선교사를 위해 국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격려 편지 발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구금시설의 보안 규정상 모든 서신은 러시아어로만 작성되어야 한다며 단체 홈페이지에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성구와 격려 문구를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현재 이민 관련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택 몰수 조치에 대한 고소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단체 측은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석방 청원 서명을 결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대한민국 외교부에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세움과 나눔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가족을 초청해 한국문화탐방행사를 열고 고국으로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한 기독교적 환대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움과 나눔은 지난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광주 월곡동 이주민종합지원센터 및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와 함께 고려인 동포 130여 명을 초청해 한국문화교류 탐방행사를 전격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2세대 조부모로부터 5세대 아이들까지 대거 참여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체 측은 이주민 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한때 경남 내륙 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내일 경남 내륙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강수 확률은 6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은 22도, 김해와 양산은 23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수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서유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영광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영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또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들 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저 이야기는 그림는 책과 똑같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나 또 CCC 대학 캠퍼스 전도에서 사용하던 그림는 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 팔찌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복음 팔찌는 다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복음 팔찌를 약 3개월 전에 복음방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봉남 장로님으로부터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나 또 혹은 팔찌나 손에 시계 외에는 무엇을 끼거나 차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팔찌만은 목욕하거나 사과하는 시간 외에는 늘 차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 팔찌의 가치가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제가 선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이거나 아저씨 아줌마 혹은 어린이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제가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아,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가방이 참 이쁘네요. 신발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또 혹은 피부 색깔이나 얼굴 생김새나 인상이나 키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후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색과 검은색, 붉은색과 흰색, 초록색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선생님에게 또 우리 학생과 아주머니, 아저씨,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형제, 자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금색입니다. 이 황금색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이시죠?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색깔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 색깔입니다. 이 검은 색깔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네, 붉은 색깔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으로 있는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죄사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네 번째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 색깔은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흰 색깔입니다. 요 흰 색깔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든지 죽으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색깔이 어떤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을 또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

0: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봄에 보면은 파르게 올라오는 초록색의 새싹이 있듯이 이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꽃을 피고 나중에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팔찌의 다섯 가지 색깔,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복음 팔찌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다면 제가 하는 이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자매님, 아주머니, 아저씨,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오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잘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 봅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디
1: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이 어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또 방사포를 섞어서 발사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는데 네. 올해만 벌써 8번째 도발이라고 하죠.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 국가로 여기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북한이 또 도발을 했구나. 우리는 수없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에도 일상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무감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런 도발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 전역에 언제든 피해를 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1: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의 불안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음을 기

0: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대신에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 교류가 재개되도록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인피니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한반도를 우리 가정을 남북한을 오늘도 보호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별개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이상 이런 평화를 깨는 것 그리고 도발하는 것을 멈추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여러분이 계신 지역 함께 출석 인사로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부여에서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고요. 과천에서도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김은혜 청취자분께서도 출석 인사 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가 봐요. 청주에서도 문자를 몇 분이 주셨는데 우리 6263님 출첵해 주셨고 또 7320님은 어플로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익산에서도 오셨네요. 예쁜 꽃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게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장미죠 지금? 이야 너무나 예쁜 꽃.
1: 네.
0: 5879님 감사하고요. 복음통일 아자아자아자 해주셨어요. 아자 입니다.
1: 그리고 새싹회원 7743님은 양산에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양산입니다.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게 되어서 문자는 또 처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용기내어 기도문도 보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0: 아멘.
1: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아멘.
1: 아니 오랜만에 또 문자 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기도문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저희가 또 출석 인사 선물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7743님께 그 첫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외에도 전남 고흥에서도 포항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서울 창동에서도 오셨고요. 전북 전주입니다. 6977 선거님이세요.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네요 하셨거든요. 좀 멀게 느껴지고 뭔가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기도하자니
1: 네.
0: 뭔가 불편함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통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하나된 거 복음 통일 함께 기도하는 OAP데이 수요일 순서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한뼘 좁혀보는 언어 퀴즈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어디서 듣고 계신지 좀 꼭 알려주세요.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나왔는데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셔야 돼요. 뭐 몇몇 지역이 있어요 지금. 예, 빨리 저기 부산도 아직 안 나왔고 예, 울산도 빨리 들어오시고 제주도 들어오시고요.
1: 강원도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0: 아이고 어디 가셨어요. 얼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빅밴드의 찬양 준비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메들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0: 자, 다 같이 한 뼘 차이! 외치셨어요? 자, 우리 뭐 인천에서, 강화에서, 강릉에서 오셨고 진도에서, 김해에서, 구리, 의정부, 부산, 평택, 송파, 천안, 대전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1: 청주는 있네요. 청주는 네.
0: 내 고향 대전. 어디 갔을까? 어머니 빨리 참여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고향 말을 쓰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0: 네.
1: 이 표현 가운데 저희가 정답을, 우리말 뜻이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샵 1069번으로 꽁트가 끝난 후에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대화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1: 맞아요. 예. 꽁트 신혼부부의 대화도
0: 맞아요.
1: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정답을 그냥...
0: 아니, 요즘 이 바쁜 뭐 시간이지만 딱 한 2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정답이 오늘은 금방 들립니다. 아셨죠? 하나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한뼘 차이.
4: 여보, 여보, 내가 오늘 겪은 일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근데 잘 강구해야 돼요.
5: 강구? 혹시 그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막 뭐 막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
4: 아, 그냥 들어보시라요.

0: 아니 아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다는데 어디 지금 다른 소리를 들으면 하면서 예?
1: 강구해야죠.
0: 강구해야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간구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맥락도 그렇고 네. 받침도 그렇고 8987님도 1076님도 네.
0: 간구라고 하셨는데 간구 아니고
1: 기도할 때 간구가 아니고
0: 강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 강하다 할 때 강.
0: 네. 그리고 구하다 할 때 구. 강구다인데요. 자,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로 우리말로 표 좀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1: 귀를 기울이다.
0: 귀를 기울이다. 2번.
1: 못 살게 굴다.
0: 못 살게 굴다. 어, 힌트도 저희가 드리기 전에 보기도 안내 드렸는데 집중 집중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기 없었어요. 자, 1번. 귀를 기울이다. 기울이다. 2번.
1: 못 살게
0: 굴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꽁트 나가기 전에 이랬잖아요. 꽁트랑 저희 힌트 잘 이렇게 하시라고
1: 잘
0: 말씀드렸잖아요.
1: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이렇게 집중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이 대화를 강구하신 분들이에요.
0: 맞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강구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1: 예. 부흥사신 것 같은.
0: 자, 강구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자, 1번.
1: 귀를 기울이다.
0: 2번.
1: 못 살게 굴다인데 네. 저희가 지역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아까 전에 우리 저의 고향이 없어요 하는 요 말을 잘 강구하셨어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샬롬 대전에서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새싹희원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나 힌트들이나 청취자분들의 문자나 잘 강구해보세요.
0: 네. 그리고 OFP데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게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북녘탕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셨죠?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시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수요일 코너 이어드릴 텐데요. 찬양입니다.
1: 리컬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게요.

0: 축동 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 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할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항상 4-5시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3: 예,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 지금 김장한 목사님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4: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3: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통역을 했죠. 여기 어디서.
4: 맞아요. 맞아요. 그때
3: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 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0: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이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예.
1: 러시아에서요.
0: 또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들었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동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 간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1: 이렇게
0: 왜냐하면
1: 땅을
0: 이렇게 해서 다
1: 지으시고.
0: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고집중고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들인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중국산 농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걔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거기와는 다르고, 저는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는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전분이 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는

0: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근데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0: 그렇죠.
1: 아니면
0: 98년도, 98년도 제가 하버로서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1: 네.
0: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0: 맞아요.
1: 선물로.
0: 맞아요. 그래서 좀 시간상
1: 와.
0: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1: 네.
0: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1: 와.
0: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좀,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가남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구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는 이제 완전 가나안 판정을 받고 들어와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 생각은 안 하지만은 참 불행입니다. 그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1: 네.
0: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몇이 없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에 온 분들을. 근데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0: 가지고
1: 알아보셨어요, 집사님.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김병식과 강찬의 음성으로 오직예술 찬양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만나보신 우리 안드레 집사님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면서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그때 여러분께도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한편 차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네.
0: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강구다.
0: 네.
1: 강하다 할 때 강구다. 이게 무슨 뜻일지 1번이 귀를 기울이다고요. 2번이 못 살게 굴다인데
0: 네.
1: 한 청취자분의 문자는 뭐 저는 OFP데이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죠?
1: 하지만 당첨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
0: 네.
1: 촉촉히 보슬비가 내리는 차 안에서 찬양을 강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포항에서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이 강구다 무슨 뜻일지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못살게 굴다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라이브로 드릴게요. 자, 이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JM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바주 헤이리 커피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 드리고요.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에서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

0: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을 함께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귀를 기울이신 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1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네. 강구다 우리말 표현 귀를 기울이다 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힌트를 너무 알 수 있도록 주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맞으시죠?
1: 그리고 오늘도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야. 더 강구하고 힘써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6849님 아멘입니다.
0: 자, 김정은이 제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1: 귀 기울이고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서초구에서 1번 보내주신 6604님도 정답이시고요.
0: 네.
1: 군산에서도 귀 잘 기울여 주셨어요. 741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요.
1: 오늘 당첨자는 새싹회원 4620님부터 시작해서 복음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보내주셨던 9121님
0: 네.
1: 그리고 7412님 더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0: 네.
1: 링크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삽니다. 7395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북녘땅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귀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과 8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인 후에 큰 소요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무차별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흥분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전체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무차별적인 테러를 계속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고 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명한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누군가를 죄를 물어서 형을 집행하고 혹은 심지어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살인행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여겼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마지 않았던 초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3천 명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을 때에 그리고 이후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아마 초대교회의 그 숫자를 따지자고 한다면 최소 만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판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비슷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저 그렇게 맨날 끌어모여가지고 같이 신앙 훈련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공회에 세워서 재판을 하기도 했고 또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던 그들 또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 무엇을 믿는 것이 다르고 무엇을 안 믿는 것이 또 다른가 하는 것을 그들도 잘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마자 돌변했다는 것이죠. 돌변해서 이제 세상 둘도 없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또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일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의 답은 아마 스데반의 설교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스데반이 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위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있을 때에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 시절과 페르시아 제국 시절과 그리스 제국 시절을 거치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민 2세 혹은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문화적으로는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의 논리를 들었는데 스데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납득을 했지만 납득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를 부려가지고 공회에 세웠고 공회에 세워서 그가 설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면 이 스데반이 왜 이런 설교를 했고 또 이 설교 때는 왜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데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스데반 설교가 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요. 또 몇몇 사람들의 설교도 나오는데 다 짧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설교가 짧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설교를 아주 짧게 짧게 요약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깁니다. 스데반도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실은 것은 아니고 잘 요약해서 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상당히 길다 하는 겁니다. 그 긴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길만한 이유가 있다면 설교가 길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그것은 길수록 더 전문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꼭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창세기 때부터 스데반이 살았던 그 당대의 시절까지
쭉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

싶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지금 현재 스데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아주 뛰어난 거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뛰어난 영성가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분들의 그 설교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모릅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거나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은 별로 없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은 별로 등하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바른 영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논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한 분들이 계시지만 끝까지 롱런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건강한 영성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은 주변에 있었지만 항상 보기 어려운 거죠. 특히 구약 성경 전권을 다 찾아서 읽기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고, 신약성경은 단 한 권도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약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위에 그의 영성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설교의 이런 위대한 설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8절에 이 스데반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 스데반 설교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찾으셨습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데반이 성전 무용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이제 필요 없었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셨다 하는 이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말한 이 설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현재의 초대교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우리가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로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정결 예식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정결 예식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온전히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너무나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들이 그동안에 지키고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유대인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막 설교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들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설명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왜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지, 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이 필요가 없는지, 그들에게 왜 성전이 필요가 없는지, 제사가 필요 없는지 이것을 다 그들에게 설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이 바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복음 메시지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피 흘릴 제사를 우리가 왜 필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지, 왜 정결 예식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지, 왜 성전에서 꼭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이제는 필요 없어진 일이 되었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 말고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에 지켜왔던 전통이 없었고 관습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지켜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하여주고 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상당히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쭉 다니면서 항상 가는 겁니다. 먼저 어디를 먼저 들렸냐면 회당을 들렸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를 장악하는 굉장히 큰 흐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 구원론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주의 구원론의 격돌이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가득 채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항상 이 이야기의 배경 위에서 쓰여진 그런 성경들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어보면 마지막에도 이 일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거의 끝이 나는데 그때에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들으러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이것을 설명한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메시지와 그들이 그동안에 늘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들의 습관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더라도 또 바울의 여러 설교를 보더라도 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되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상당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달랐을까?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서로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에게 설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수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설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이 또 따라붙습니다. 다시 제가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의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서 뒤에 뭐를 붙이냐면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을 다니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정결례시 지킬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말한다고

9년 동안 있습니다. 한 2년 이상 있는데, 2년 이상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죽을 뻔 하는데, 그 죽을 뻔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간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전통과 관습과 습관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건 뭐냐면, 이 사도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번의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몇 번의 회의들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태도, 그가 이 율법을 여전히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고 가신 그 복음의 메시지와 구분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야고보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회의 때에 중요한 건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율법을 이방인이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의 결론을 다 야고보가 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면서 그가 목숨 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목숨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설명할 때에 그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 사역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 위험을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위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저 그런 사람이 있다 어찌할꼬 여기서 끝입니다. 그는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옮겨간다는 사실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에서 모든 일들이 다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그동안에 계속 섬겨왔던 나름대로 계속 따라왔던 전통과 관습과 율법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가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핵심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핵심 사역을 맡기는 사람도 바뀝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이 뒤에도 쭉더 읽어보면 사역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폐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냥 쓴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어디에 쓰라고 했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운동의 중심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들이 그동안에 계속 지켜왔고 믿어왔던 관습과 전통,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사역의 중심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니까 그 사역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는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러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변해도 되는지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그들이 변해도 되는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화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처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차이는 항상 있었고 세대 차이도 항상 있었지만 그 세대 차이는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세대 차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세대 차이는 이게 다시 이어주는 게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의 변화의 속도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아마 앞으로 더 빠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캐캐묵은 오래된 과거의 유물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고 충분히 변화되는 문화는 무엇인가, 관습은 무엇인가, 전통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변화하지 못하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퇴물로 쇠락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일부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변해야 하지만 변화의 시기를 이미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못난 모습을 물려주거나 아예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쇠락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뒤에서 떠밀어주지를 못할 망정? 그를 주저앉히고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꼭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화, 전통, 관습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고 무엇을 유지하라고 하실지 깊이 고민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답은 참 어려운데 함께 찾아 나아가야 되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납득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원하는 교회가 뭔지 말하라고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말하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바꿔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살아남고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그냥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관습이고 우리의 전통이라고

0: 그냥 이것을 그냥 고집피면서 유지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갈수록 세력화가는 교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것, 생각해왔던 것, 경험해왔던 것, 그 다른 것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벗어나 있고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보다 더 앞서가고 열려있고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기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제가 저녁에 모임에 가가지고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새끼라 김인수 PD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저 맞다고 했더니 아, 놀라시더라고요. 새끼라 방송 참 자주 듣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저를 꽤 냉정한 사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물론 방송에서 냉정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가끔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화할 때 막 때로는 밀어붙이죠. 교회 가자고. 사실 저의 진짜 성격은 그게 아닌데 이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오면 제가 우리 총연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네요. 그분 믿고 그냥 귀하고 귀한 일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분만 통화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전화 연결하다가도 냉정하게 끊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건 범죄인데 좋은 일 가지고 총 연출 하나님 믿고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괜찮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거기에 살짝 숟가락 얹고 있는 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 누구를 부르실지 궁금하네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입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임 갔다가, 한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좀 서로 나누다가, 제가 이제 뭐 극동방송 3개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3개라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냉정한 줄 알았다고. 그러게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따뜻함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더 따뜻함을 제가 좀 이렇게 더 넣어야 되나, 밀어붙이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부담 가지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새끼라에선 살짝 뒤에서 밀어드립니다. 등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살짝 밀어붙이기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돼요. 오늘 5월 27일입니다. 아,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잠깐 여러분께 안내를 했었는데, 새끼라에서 가족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가족전도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부모님,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방송 중에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 모아서 모아서 가족전도 했던 그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가족전도에서 사랑 고백하는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 이 시간에는 이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내시되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족전도에서 따뜻하게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라고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링크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835번님, 잘하고 계십니다. 쇼트트랙에서 릴레이 경기할 때 살짝 밀어주듯이 밀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응원. 그러니까요, 뭐. 때로는 밀어붙여야죠, 뭐. 예. 팍팍 밀어주세요. 또 이렇게 또, 1113번님도. 우리 6467번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영상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마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못 보신 분들 영상 보내주시면 가족전도 사랑 고백하는 새끼라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그게 맞아요. 당당히 밀어붙이니 참 좋습니다. 파이팅! 하고 0191번 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샵 1069 영상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방학이라고 두 글자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지금 쉬고 있지만 이 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있다.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가 이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무교생이 듣다가 전화 연결된 분도 있고, 어제는 탁송 배달하면서 자동차에 틀어져 있는 방송 우연히 듣게 된 분도 있고, 이거 뭐 갖가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분 많습니다. 자, 지금 혹시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어떤 이유든 아무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몇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영상이라고도 좀 보내주시고, 방학도 보내주시고요. 자, 김담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0: 김단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나눴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해라고 고백한 영상들 모아서 제작된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특별히 가족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교회 방학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 이렇게 문자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전도가 요청이 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 싶다고요. 자, 제가 우리 지금 며느리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이상희님께.
1: 여보세요?
0: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2: 네.
0: 이상혜님이시죠?
1: 네.
0: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라디오가 옆에 틀어져 있나요?
1: 네?
0: 라디오가 틀어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1: 예, 잠깐만요.
0: 예, 예.
1: 네네.
0: 끄셨어요?
1: 네.
0: 어우, 오늘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 예.
0: 방송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 방송 듣고 계셨어요?
1: 네.
0: 예. 아, 그렇구나.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으세요?
1: 네.
0: 어, 청주에 계시고 오늘 그러면은 며느리 얘기 듣고 극동방송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도?
1: 예, 그 며느리 뭐 식구들이 다 극동방송 쓰고 다니니까.
0: 네네.
1: 그 방송은

0: 많이 들었어요.
1: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으셨군요, 어머님도.
0: 네, 며느리, 남편, 아들, 뭐 다,
1: 오, 며느리, 남편, 아들
0: 애기들까지.
1: 다 극동방송 애청자인가 봐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며느리가 저희 방송국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요청을 했어요. 사연 요청을.
0: 네.

0: 처음 들어봐요.
1: 처음 들어봤어요, 이 시간대는. 근데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0: 예.
1: 어머니 교회 다녀보셨어요? 전에?
0: 다니다가
1: 예.
0: 몸이 아파가지고
1: 예.
0: 쉬고
1: 아,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계시는구나.
0: 있었어요.
1: 얼마나
0: 입이
1: 쉬고 계세요?
0: 아파가지고.
1: 얼마나 쉬고 계세요?
0: 가끔 이제 뭐 행사 같은 그런 데는 가고, 그리고 그냥 한 7년 정도
1: 7년
0: 그렇게.
1: 정도 쉬고 계셨고, 가끔 이렇게 또 행사 때 가고 계시고,
0: 네.
1: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0: 많이 아파요.
1: 아, 지금도 몸이 좀안 좋으세요?
0: 예.
1: 그렇구나.
0: 너무 떨려요.
1: 아, 지금 떨려요?
0: 예.
1: 아, 왜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0: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1: 방송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통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0: 네네.
1: 그냥 저하고, 예, 그냥 통화한다. 아들 같은 친구하고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통화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어머님 선물을
0: 네.
1: 드려요, 선물.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0: 네.
1: 좋은 선물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해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르신다면
0: 견과류.
1: 견과 세트. 알겠습니다. 견과 세트 보내드리고, 혹시 아버님도 옆에 계세요?
0: 아니, 일
1: 일
0: 나가셨어요.
1: 나가셨어요.
0: 네.
1: 그러시구나.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0: 네.
1: 어머님이 지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아프신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응?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며느리가 요청을 했는데, 며느리 덕에 선물 받았잖아요.
0: 네.
1: 며느리도 선물 줘야겠죠?
0: 주셔요.
1: 네, 며느리 뭐 줄까요, 며느리는? 아까 그것 중에서. 야,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자, 우리 며느리,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우리 이혜경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희 아버님이 열무김치 좋아하셔서
1: 네.
2: 김치로
1: 또
2: 드시면
1: 아버님을
2: 항상.
1: 위해서 또.
2: 네.
1: 자, 열무김치. 어머님,
0: 네.
1: 이 며느리가 옆에 듣고 있었어요.
0: 네.
1: 며느리가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더 더불어서 우리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두분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세요.
2: 엄마.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아프시지만 아프신 거다 낫고 가려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프셔도 예배 드리시면서 엄마 영혼이 먼저 회복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낫게 해주실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엄마가 예배 생활 잘하시고 나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해.
2: 이사해요.
1: 어머님 좋으시죠?
0: 네.
1: 와, 며느리가 엄마라고 하는군요.
0: 예.
1: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국, 특히 이제 전국 방송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며느리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꾸준하게 교회 다니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꼭잘더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혹시 아버님도 같이 지금 쉬고 계시나요? 교회?
0: 아니요, 엄청.

0: 열심히 다니고.
1: 아, 아버님은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0: 예, 주위를 안, 저만 아파가지고,
1: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1: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되게 걱정 많으시겠네요. 몸도 아프시고, 또 같이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0: 예, 교회
1: 많으시겠어요.
0: 다니면서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1: 그래요.
0: 요번에 안수 집사 임직인가?
1: 또 받고, 네네.
0: 받고,
1: 네네네, 그렇구나.
0: 우리
1: 그래서,
0: 뭐,
1: 예.
0: 애기들도 다 다니고 그랬는데, 저만 못 가요.
1: 아, 그래요. 어머니, 한번, 그래도 용기 한번 내셔서,
0: 네.
1: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아픈 그 육신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더
0: 예.
1: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 따라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어머니? 네. 저 따라서. 예?
0: 짧은 성경 해주세요.
1: 짧은 걸로, 예, 짧은 걸로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 맞습니까?
1: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참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0: 제가 감사하죠.
1: 청주에 그 남편 다니시는 교회가 근처에 있나요? 집 근처에?
0: 예.
1: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남편과 함께, 좀
0: 네.
1: 몸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하시고,
0: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가지고 청주 영농에 있는 청남교회 다니고
1: 청남교회. 혹시
0: 있어요.
1: 며느리 아들도 같이 살아요?
0: 네.
1: 아, 지금 그냥 따로 있는 거군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엔 같이 만나고.
0: 예, 직장 다니니까 다들
1: 그렇구나.
0: 나가고
1: 예,
0: 학교 가고.
1: 우리 며느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혜경아, 네, 엄마. 사랑해.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열심히 엄마도 노력할게. 네, 감사해요, 엄마.
1: 그래요, 우리, 예,
0: 고마워.
1: 우리
0: 네.
1: 어머니, 우리 며느리뿐만
0: 네.
1: 아니라 다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0: 네.
1: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꼭
0: 네네.
1: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몸도
0: 건강.
1: 건강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0: 네.
1: 혹시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어머님 듣고 싶은 찬양?
0: 독생자 예수.
1: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맞나요?
0: 네.
1: 살아계신
0: 네.
1: 주. 아,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0: 그냥 어릴 때 그냥 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1: 네네.
0: 그때 처음 나갔었어요, 교회를.
1: 네네.
0: 동네 시골 교회를.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찬송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변했는데
1: 네네네.
0: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0: 당연히.
1: 네네네. 살아계신 주. 정말 살아계신 주잖아요. 특별히 아까
0: 네.
1: 기도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응?
0: 네.
1: 꼭 이번 기회 잘 믿으시고요.
0: 네.
1: 7606번님이 청주 시민인데 청남교회
0: 네.
1: 정말 좋은 교회라고 꼭 나가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셨네요.
0: 아,
1: 기도하신다고.
0: 고맙습니다. 네네.
1: 어머니 힘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예. 어머니
0: 네.
1: 건강하시고
0: 네.
1: 극동방송 오늘 이후로 한번 좀쭉 들어보세요. 방송도. 고맙습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세요.
1: 우리 이혜경 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찬양의 언덕 살아계신 주. 그렇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전도 사랑의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받고 싶으신 분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나눠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며느리하고 엄마

0: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고 참 뭉클했다고. 0683번님, 며느리 목소리에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눈물하고 감동이라고 5012번님도 이렇게 8942번님, 어머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이제 우리 어머님, 몸이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시면서 예배도 꼭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 쉬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 방학 문자가 와 있거든요. 이분들 제가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한번 해봅니다. 3714번님. 3714번님께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3714번님.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안 받으십니다. 한번더 도전해 볼게요. 한번 더. 3714번님. 3714번님. 신호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학생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019번님. 2019번님.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갑니다. 2019번님. 전화 걸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스피디입니다. 우리 2019번님, 아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본인이 방학생 맞으세요?
1: 네네.
0: 몇년 방학이세요?
1: 시집 와서 계속 방학인데, 오늘
0: 아이고,
1: 유난히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워.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요.
1: 감사합니다.
0: 결혼하고 나서 방학이면은 좀 오래됐어요?
1: 20년이 좀 넘어.
0: 20년.
1: 네.
0: 야, 한번 오늘 도전해볼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첫 방송은 아니신 것 같고 계속
1: 네,
0: 들으셨나
1: 그냥,
0: 봐요.
1: 네네.
0: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극동방송은 20년 방학 중에.
1: 아니, 늘, 저기, 뭐, 차에 고정은
0: 예.
1: 해놓고 다니거든요. 마음은
0: 마음은 늘 한데
1: 늘,
0: 그게 20년이 흘렀군요.
1: 네.
0: 처음에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우연히?
1: 네네. 우연히 이렇게 차 뒤에
0: 네.
1: 극동방송이라고 좀, 차 뒤에가 있길래 그냥 한번 채널을
0: 그
1: 돌려줬는데,
0: 빨간색
1: 그게 한,
0: 스티커 보고,
1: 네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지금 목포예요.
0: 목포.
1: 네.
0: 야,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목포 극동방송 한번 갔다 왔는데, 예, 목포에도 우리 그, 이 새끼라라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결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20년 방학을 오늘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예? 20년 방학을 끝낼 수 있는. 지금 혹시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아들이랑 방송 듣다가 카페에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워.
0: 지금도 카페예요?
1: 네, 앉아 있어요.
0: 아들하고?
1: 아들이랑. 네.
0: 와, 이 시간에 아들하고 카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학교 이제 끝나가지고 데려오는 길에 빵이 먹고 싶다 해서. 네.
0: 아들이 초등학생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예. 끝나고 나서 지금 빵 먹고 있군요. 빵과 커피 한
1: 네.
0: 잔. 오, 근데 어떻게 극동, 좀 전에 아까 빵집 들어오기 전에 차에서 들으신 거예요?
1: 네, 차에서 아기 기다리다가, 아들
0: 기다리다가
1: 기다리다가, 네, 그냥
0: 방학 딱
1: 오늘은 그냥,
0: 보냈다가,
1: 네.
0: 지금 갑자기 딱 받고 놀라셨구나. 자, 오늘 이제 딱 하나님께서 우리 2019번님 부르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선물. 혹시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1: 아니요, 굳이 제가 받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다른 분께 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 전화만.
0: 왜
1: 좀...

0: 듣기가 송구스러워요. 20년 방학생이면 정말 몇 개를 더 들을 수 있는 방학생입니다. 우린 방학생을 위한 선물이 잔뜩 있어요. 자,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견과 받을 수 있나요?
0: 아, 그럼요, 견과.
1: 죄송합니다.
0: 뭐가 죄송해요?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우리 2019번님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원래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안 하시게 된 거죠?
1: 네,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를 하고,
0: 예.
1: 제가 시집을 와서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0: 아, 혹시 남편도 지금 같이?
1: 아니요, 남편은 이제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0: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1: 네네.
0: 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아직 교회 안 나가봤겠는데요?
1: 아니요, 제가 물어보기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학교에서 그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더라고요.
0: 네네.
1: 네, 그럴 때 한 번씩 따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없겠네요, 우리 친구가.
1: 네, 네, 그렇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0: 20년 동안 마음은 계속 있었고, 목포극동 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1: 네.
0: 아,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이제 딱 선택하셨고 이 방송 통해서 부르고 계시니까 딱 오늘 한번 그 강한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1: 네.
0: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2019번님, 혹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남편은 어때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반대가 있나요?
1: 예전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0: 네.
1: 지금은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0: 지금은 좀 반대할 것 같아요?
1: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0: 아, 반대할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엔 반대를 했는데.
1: 네.
0: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1: 네.
0: 자, 일단은 아까 견과 선택하셨잖아요.
1: 네.
0: 남편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소곱창?
1: 이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0: 아니, 제가 저희는 두 개 막 세 개도 드려요.
1: 아이고.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치 세트 연어. 왠지 소곱창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뭘 좋아하실까?
1: 아니고?
0: 커피.
1: 유산균으로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0: 유산균.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남편한테 유산균 선물 꼭 좀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목포극동 방송 통해 가지고 교회 소개시켜 드려도 돼요, 우리 2019번님?
1: 가까운 곳이요?
0: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
1: 네. 네.
0: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연락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혹시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있어요?
1: 호산나도 되게 좋아했어요.

0: 호산 이거요.
1: 네.
0: 오, 옛날 곡인데 그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어깨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뭐 이러면서
1: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1: 너무
0: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이렇게 주일학교
1: 다녀
0: 다니셨구나.
1: 뭐 그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0: 그랬구나. 예,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결심하셔서 꼭 도전해 보십시오.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우연 아니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네, 미리 축하드리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0: 저희가 또 연락
1: 감사합니다.
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로또의 한영훈이 20년 만에 앞에 스티커 보고 우리 극동방송 스티커 보고 방송을 또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게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소개도 받기로 했습니다. 호산나 옛날 곡인데 곧 이 곡도 나옵니다. 크룩스의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갑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또 호산나까지 메들리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호산나, 참 오래간만에 또 힘찬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 많으십니다.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영상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는 전남 영암에서도 극동방송 들리나요? 주파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목포 극동방송이 들리죠. 주파수는 100.5MHz입니다 100.5 목포 극동방송. 또 그쪽 광주 극동방송도 있고 목포 극동방송도 있고 또 전남 동부 극동방송, 또 여수에도 있고요. 이렇게 또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울산에서도

계시고, 네. 자, 영상이라고도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받으시면은 그 영상, 따뜻한 사랑 고백 영상,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끼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준비가 되니까 내일도 함께 하시고요. 끝곡 행복한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적 유혹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간음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는 성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상품화시킨 지 오래되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각주의적 세상, 간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율법이죠. 살인과 함께 간음도 성경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정의 이 결혼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렸어요. 그들은 외적인 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에 주로 육체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기 욕망과 편의를 위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겉이 아니라 이면, 내면을 다룹니다. 죄란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시죠. 그 순결의 기준을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속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보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데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성들이 이 구절을 대할 때는 약간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자를 보고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걸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안 보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자,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갑니다. 보는 것 죄예요? 죄 아니죠. 미혼의 청년들이라면 쳐다보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데 안 쳐다본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건 너무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시선 자체보다 시선의 의도성입니다. 우연히 본다거나 순간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시선 자체보다 시선의 의도성,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시선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 바꿔도 이성을 얘기하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에 끌리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필요를 하도록 만드셨고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이성에 대한 반응은 하는 게 반응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음욕을 품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 자, 그런데 이 음욕이 뭐냐? 이게 또 해석이 또 돌아가야 돼요. 이 번역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바라보고 있는 이성, 남자든 여자든 그와 잠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선이 대상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욕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유심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안에 별 상상이 다 일어나겠죠. 상상의 세계로는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성적 상상을 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이미 준비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만 옮길 일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 행동에 옮길 적절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 적절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만약 직장의 상사라면 각종 호의를 베풀며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온갖 모의와 작당과 행동화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처음 시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세바죠. 왜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까? 왜 여인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목욕하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는 자신의 시선을 빨리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즐겼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선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옮길 수 없어요. 욕망의 덫에 이미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은 왕실의 옥상입니다. 높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권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바라보는 대상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이 권력과 탐욕이 연결되면 경계선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7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깁니다. 이런 선을 한번 넘으면 또 다른 선은 넘기 쉬워요. 바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시선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도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스피드해요. 굉장히 빨라요. 속전속결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특징이 있어요.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농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급한 사랑일수록 기다릴 줄 모릅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7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단 2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 단 한 분의 시선에 의해 역사의 변수가 일어납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내분과 갈등, 배반과 살인극으로 인한 파란만장한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감수성 예민한 시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던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미움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 그는 영성을 지켜냈던 사람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성적 탐욕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한순간에 시선 처리의 실패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매우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넘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시선에서 시작하여 생각과 감정까지 점령하고 마침내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내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적 어필을 하는 문화입니다.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오용. 성도 여러분,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성경 속의 성과 너무도 다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본능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 선물이란 말이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을 무시하면 개인의 행복은 보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단순히 사생활 혹은 취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켜져야 할 제도 안에서의 성. 그런 면에서 성적 타락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개인은 물론 세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매우 과격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29절 30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려라. 얼마나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처리는 그것 이상으로 팔을 자르는 눈을 빼는 것 이상으로

이상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고통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의 죄의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서 가면요, 그건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 육체적 습관들이 그렇잖아요. 그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뭐 미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고 죄를 짓게 하는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런 태도가 없이는 영적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지만 눈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널려 있어요. 음란한 문화가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는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유혹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고화질로. 이 인터넷 시대 이후에 핸드폰, 뭐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고화질의 동영상이 수시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서비스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불륜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호텔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밤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성적으로는 매우 개방된 나라예요. 수동적으로 있으면 다 걸려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런데 서서히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여론에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깨어지는 가정의 원인 1위 불륜입니다. 결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성적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서구화된 우리 한국은 이미 서구화 이상으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일탈이, 성적 일탈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심각한 문화는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청년 요셉의 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매우 개혁적이고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도 역시 권력의 관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위력에 의한 추행.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신속하게, 불과 비슷해요.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심하다 할 정도로 빠른 액션. 감정에 불이 붙으면 이성은 작동이 안 되니까.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이성의 작동이 멈춰버려요. 무조건 이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라. 여기 피하라는 동사는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도망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유혹하는 현장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하는 현장에서 유혹과 싸우면 백발백중입니다. 주여 나로 이기게 하소서. 주여 나로. 주님이 그러면 빨리 도망가라. 기도하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티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한 박자로 넣어주면 안 돼요. 왜 죽도록 도망을 쳐야 되죠?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끔찍함, 그 이후의 결과, 그 성적 죄에 대한 혐오스러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적 유혹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죠. 이미 그는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순결한 삶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 것이 있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욥의 말씀은 오늘 더 절실합니다.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미리 너와 너 자신이 너 눈과 약속하고 결단하라.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날 미디어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스크린 터치 한 번만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특히 오늘날 시대에 영상물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언제나 죄에 빠져드는 수순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죠. 그런데 계속 노출되면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죠? 수위를 높여야 돼요. 볼륨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태연해져요. 태연하게 즐기는 거죠. 결국 어디에 갑니까? 탐닉. 그 탐닉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입니다. 중독의 단계에 가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구조가 망가져버리고, 내구조가 망가져, 내부 시스템이 통제 불능이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면 인격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은 가벼워요. 휴식 시간에 잠깐 심심풀이로. 근데 유혹이에요. 그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순간의 즐거움이 나를 놓아주지는 않아요.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파멸로 이끈다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 파괴력을 잘 간과하죠.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 일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 정도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는 로맨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독특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관계적으로도, 가정과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되고 발길을 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난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 유혹의 강도가 높아져가는 세상,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괜찮아, 난 안 넘어져, 난 끄떡 없어, 난 유혹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선질로 여기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어. 여러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나이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적 유혹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다한 사람 넘어져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난 그 정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도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떤 흔적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존재론적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체품이 뭐냐면 이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이 빈 공간을 육체적 욕망을 채움으로 해결될까요? 어거스틴의 말이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적인 문제는 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거짓 만족과 그 기쁨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순결한 삶은 단순히 안 보고 피하는 것만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순결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 우리의 갈망이 약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갈망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그 갈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가야 돼요.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참된 기쁨이 없고 속은 거죠. 결국 중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음욕과 싸워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을 탐닉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여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혼인을 지켜가야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만족이 답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성이란 육체만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예요. 친밀함 속에서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폭력적인 관계로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만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속이죠. 부도덕한 관계가 매우 매력적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거짓말이죠. 여러분, 간음이 나쁜 것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합니다. 살인이나 간음 모두가 마찬가지요. 사랑을,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의 아내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을 뺏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소비의 개념으로 여기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의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성을 대해야 돼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나의 만족보다 상대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결혼 이전에도 마찬가지. 결혼 이전의 성관계는 결혼의 신성함과 기쁨, 결혼의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이 평생의 후회와 자책감의 요인이 되잖아요. 순결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순결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모두 뒤틀린 관계들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행복과 만족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에는 행복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답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는 육체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육체의 힘이 작동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계속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 바울이 가졌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정욕과 싸우는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 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뿌리 깊은 본성, 그것과 그게 날마다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죄와 싸우면요,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추구하고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더 이상 죄 짓는 게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강력한 단어죠.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 우상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을 탐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이 나의 영혼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별별 방법을 동원해도 거세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화해야 하지.

0: 않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각종 의무와 규칙들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너무 잘하는데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전투를 치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충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렸어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제1순위의 가정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유럽의 국가들은 가정이 그래도 1순위예요. 많이 무너졌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1순위가 가정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이에요.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졌어. 무엇이 성공이죠?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릇된 성계님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모인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지켜줄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 유혹을 막을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혹을 이길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나누고 이 유혹들을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서로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순결한 순결을 지키는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세상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죽을 각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빠르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 작은 승리를 맛보고 순결한 신부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 녹음하다가 뭘 좀 가져올 게 있어서 사무실에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무실에 왔는지 깜빡 잊고는 한동안 책상에 앉아서 다른 업무를 했지 뭐예요. 또 어떤 날은 예전부터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던 선배님의 생일이었는데 전부터 날짜를 기억해뒀다가 잘 챙겨드려야지 하고 지냈는데 정작 당일에 깜빡 잊은 거 있죠? 그래서 선배님의 생일 다음 날에야 뒤늦은 축하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할까? 스스로 좀 민망할 때가 많은데요. 혹시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신명기에 자주 언급되는 기억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과거를 기억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제대로 새겨놓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옛일과 감사를 금세 잊곤 하지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정,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기억의 시간들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 싶네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은혜, 레테아모르 박현수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지선의 찬양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지금껏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결국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희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또 말씀들 제대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오후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늘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또 여러 지사의 방송을 돌아가며 열심히 청취하시는 분 계세요.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같이 걸어가기에도 함께해 주시는데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기도하고 응원하며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0084번님, 쉬면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며 벌써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왔네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네, 이분도 아마 극동방송 틈틈이 종일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다 보니 벌써 같이 걸어가기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694번님, 말씀 씨앗 배경화면 부탁드려요. 저 출퇴근하면서 늘 청취하며 은혜받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배경화면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죠. 말씀 씨앗 배경화면, 어제 말씀 씨앗 코너 함께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또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멋진 배경화면으로 제작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또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거라 그 찬양 부탁합니다 하고 신청하셨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 찬양 문자를 보다 보면 여러분과 스무곡에 맞추듯이 어떤 찬양을 말씀하신 걸까 열심히 유추해보고 맞춰보곤 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거라. 아마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아마도 이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위클래시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위클래시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CCM 중에 하나죠. 기대까지 함께 했고요. 이어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게리 모리스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5시 23분이고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일상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2902번님 안녕하세요. 저 같이 걸어가기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오랜 시간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 교사로 일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 전담 교사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새내기 특수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체육 교사에서 특수 교사로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일을 갑자기 맡게 된 거라서 많이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을 통해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 참 귀한 일 감당하시네요.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를 갑자기 옮기실 때가 있지요. 익숙한 일이 아니다 보니 긴장도 되실 테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더 배우고 애써야 하는 수고와 노력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또 넓혀주셨으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신선하고 새로운 복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 힘내시고요. 또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0026번님 지나가는 길에 찍어서 사진 보내보아요 하시면서 길가에 예쁜 꽃들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덕분에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길가의 아름다운 들꽃도 보게 되네요. 이런 길가의 들꽃마저 준비하시고 키우시는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해 봅니다. 나를 더 돌보시고 계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한웅재의 찬양으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과 함께 했고요. 앞서서 특수교사의 길 새롭게 가게 된 우리 선생님 사연 나눴는데 주님 인도하시는 부르심 따라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 응원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심 따라 조수정의 찬양 한병후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키워드 씨앗,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씨앗입니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배경화면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은 미가서 6장 8절을 새겼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제일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께서 이 말씀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째,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긴 멋진 배경화면 준비됐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4844번님, 저도 정의, 사랑, 겸손 새기겠습니다 하셨고요. 3791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서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0865번님, 요즘 용기 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 있는데 저도 이 세 가지 정의, 사랑, 겸손 더 잘 묵상하며 힘내겠습니다. 샬롬 하셨어요. 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오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했던 찬양이긴 한데 이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양 흘러나올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가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

89.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지성이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가 품성이며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인간성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지성의 영역,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보여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방법이 인간성이다 라는 말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낫고 무엇이 가장 못하십니까? 저는 나은 건 좀 모르겠고 뭐 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성도 품성도 인간성도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입술과 머리와 생각과 말에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추악한 나 자신을 비워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참 좋은 예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질 때 말하는 것도 말하지 않고 품는 것도 전달하는 것도 결국 그분의 방식으로 흘러갈 거니까요.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은 Goodness of God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해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한 곡 한 곡 제가 정성으로 골라서 띄울 테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보고 관련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 들었어요.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선하신 목자 좋으신 하나님, 아주 오래된 예찬송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편 69편 1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시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나훔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는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보자. 절망 속에서 한 길을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나는 따라가야지.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는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보자. 절망 속에서 한 길을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나는 따라가리라.

오늘의 음악 묵상 좁은 길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곡엔 다른 묵상보다 가사 그 자체가 너무 묵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사 그 자체를 아주 약간만 변형해서 묵상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곡 함께 나누니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곡을 함께 나누는 음악 묵상 매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86번님이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장애 아이들과 수업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너무 귀하신 분이시네요. 아, 신청하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86번님이 신청해주신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떼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즈 인 유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 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날을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화가 멈춰버린 자리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면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흔히 역사학자들은 솔로몬 왕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시대 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대명사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데만 7년 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만 됐고 또 그 건축의 노역에 차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쪽의 유다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에 차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편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공평하지 않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여기에 상처와 분노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 부당함을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섭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아, 르호보암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의 나라면서 같은 왕을 모시는 연합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두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 남쪽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북쪽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노사 협상처럼 서로가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협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건데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의하고 협상하는 거 형식적인 절차니까 빨리 절차를 마치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르호보암은 협상단들에게 자, 요구사항이 뭡니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가운데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여러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때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들의 요구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짧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피와 눈물과 서러움과 차별이 담겨 있는 이 요구 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 북쪽 사람들이 내뱉은 요구 조건은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간절함의 외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절하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때로는 그 표현을 거칠게 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의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구조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다는 둥, 우리에게 무슨 뭐 고역을 시켰다는 둥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은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신 나한테 감히 이런 태도로 협상을 해? 라는 괘씸함에 속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형식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 르호보암은 내가 결과를 알려줄 터이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어떤 태도로 수용하면 좋겠느냐. 이때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왕궁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지난날 고생한 것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도 하고 어르고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다윗을 섬기고 솔로몬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공이 튕겨 나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막 통제한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반항할 때는 지도자들이 좀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말하면 다 복종하는 세상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때마침 자기와 비슷한 그 젊은 소장파 신하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번에 왕이 취임하면서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 조건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왕을 결국 우습게 생각하고 반역을 이룰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포로 정치를 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저들이 꼼짝 못하고 두 번 다시 아무 소리 못하도록 복종하도록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 소장파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북이스라엘 세겜으로 올라가 협상장에 모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너희들 우리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오냐오냐 하고 너무 봐줬더니

너희들이 앞뒤 구분을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원칙대로 다룰 것이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젊은 왕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협상장은 침묵이 흐르고, 얼음장처럼 냉랭해지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뒤에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치지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협상은 결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80년간 눈물로 지켰었던 통일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이때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물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자신의 마음으로 다 담지 못하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줬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젊은 르호보암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존심 게임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내가 저 사람들을 보다 나음을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백성도 잃고 나라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철없는 젊은 왕 르호보암을 우리는 비웃지만, 저는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사는 모습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들처럼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한 현대인들,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세계의 모든 경제가 혼란스러운 오늘날에는 작은 것도 손에 쥐고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시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작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에게 팩트를 들이밀고 법을 갖다 들이밀고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굴복시켜서,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는 주먹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켜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할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싸움이 됐든 논리가 됐든 무력이 됐든 상대를 굴복시킨다고 해서 정말 내가 대화를 성공하고 진짜 이기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기는 건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져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더 중요하다. 미국의 FBI에 인질 협상가로 24년 동안 일을 했던 크리스 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험 가운데, 자기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2000년대 초반에 필리핀의 한 무장단체가 미국인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그동안 식민 지배를 이유로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이 저 필리핀의 남부를 지배하면서 무슬림을 탄압했는데, 그것을 지금 배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 요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FBI의 협상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때 보스는 협상팀에게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말하는 역사를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여라.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라. 그리고 협상팀은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이해한다. 그렇게 협상팀이 처음부터 이 무장팀들에게 져주고 들어가니까 납치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무장해제하더래요. 결국 이 협상은 배상금도 물지 않고 인질들도 안전하게 석방하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만약에 협상팀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이기려고만 했다면 인질도 위험했을 것이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져주니까 이기더라. 진정한 권위는 상대를 꺾을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져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져주셨더니, 그분이 이길 수 있는데 져줬더니 우리가 살고 자신도 최후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이것을 입증하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그 집착을 한 번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동의해주는 져주는 언어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멈춰진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잃었던 사람을 다시 되찾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강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엘렌 메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경제학, 정치학을 공부한 너무 우수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중간에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너무 잘해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그의 설교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주 훌륭한 설교, 그 똑똑함으로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엘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관계에서 자기 아내에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육아에 지치고 혼자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투덜대고 뾰족한 말을 쏟아냈더니 이 남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보, 지금 당신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야. 그거는 신학적으로 당신이 잘못된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내를 그 한마디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가 입을 닫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때서야 그래, 내가 이겼지. 내 논리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정복욕으로, 아내를 이기는 정복욕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아내가 너무 지쳐서 자기에게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다른 때처럼 그 말에 생명력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고 사람이 얼굴이 너무 창백하더래요. 자기가 왔는데 반가워해 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을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그는 그 지쳐있는 아내를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남편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일을 하고 들어온 남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지혜로운 여잔지 이런 걸 조목조목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논리와 말솜씨로 이기면 이길수록 아내는 더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

버리고 얼굴빛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완벽하게 이겼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혼자 막 분노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으로 채찍

0: 우울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엘렌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채찍질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질책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펑펑 울면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지는 말을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을 아프게 한것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당신에게 졌어. 그 순간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장면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남편의 똑똑하고 옳은 말이 아니라 저주는 말이 죽어가던 아내를 살려낸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전 세계의 가정들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만 가정을 살려내고 지금도 이 엘렌 목사님의 부부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부터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대화가 멈춰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들 사이에 내가 옳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겨보려고 했던 그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그 상대방이 뾰족함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그 뾰족함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그의 고단한 짐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말이 옳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그 마음을 다 몰랐구나. 미안해. 이 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저주는 한마디를 건넬 때 갈라진 마음이 합쳐지고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패하시면서 진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도 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남은 생, 아름다운 과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국에 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 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우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잃은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0: 주시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길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어떤 물을 건너오셨나요? 어떤 불 속을 걸어오셨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밀려왔던 하루였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말없이 혼자 버텨온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달빛 마을의 김상진의 음성으로 함께 들은 나의 아내 거하라 듣고 왔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하루의 무게가 어떠했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음을 이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 가운데 높여드리는 오늘 이 밤.

은혜와 위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 사역자 김선실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소진영의 인도로 함께 듣습니다.

0: Evening Grace.
1: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커스 워십의 찬양, 소진영 씨의 인도로 함께 했고요. 찬양 사역자 김선실 자매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비용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신청곡 사연 언제든 남겨주세요. 찬양 이어드립니다. 러빔의 아바 아버지.

5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들이며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현인 아굴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상 반드시 해야 할 것 외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유혹되게 한 것을 우리가 받는 어떤 해악보다 더 슬퍼하십시오. 해를 당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으십시오. 결백한 사람은 절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설사 잠시 잠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그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사이에 우리가 선한 이름의 먹칠이 가해지면 그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안달을 부리며 짜증을 낸다면 원수가 우리에게 가하는 상처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상처가 더 클 것입니다. 사실 부당한 대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짜증과 안달보다 우리의 원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가장 악한 원수가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여전히 악독을 부리며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예레미야처럼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온 하늘과 온 땅의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십시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처럼 주를 기다리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며 늘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행위를 보고 칭찬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헛된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의 칭찬을 받을 때 심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피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천사들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고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행동하십시오. 작은 죄에도 애통하라.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바로 그 가장 작은 죄로 인해 우리는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애통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법으로 인해 애통하십시오. 그 불법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되 우리가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경건하게 살라. 이 생의 짧음과 반드시 죽을 목숨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오래 살기보다는 선한 삶을 살고자 애쓰십시오. 사슴이나 까마귀로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 더 낫듯이 한평생 불결하고 더럽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경건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따라서 매일 한 번씩 날수를 계산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날들은 지난밤 꿈처럼 사라졌으니 날수에서 빼고 앞으로 올 날들은 그 날수보다 줄여서 계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중 반은 잠으로 허비될 것이요. 그 나머지는 이 세상 염려와 곤란, 질병 및 친구들의 사망 등으로 불편하게 지낼 테니까 말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만 우리의 날로 간주하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양 그렇게 경건하게 사십시오. 말 다스리기. 말에 책임을 지라. 우리가 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위로를 주는 일은 거의 없고 번번이 회개해야 할 원인만 제공하는 무익하고 장황한 모든 말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생각 없이 성급히 내뱉는 대답들을 조심하십시오. 말이란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것이지만 일단 입으로 내뱉고 나면 즉시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뒤 나중에 그로 인해 스스로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되도록 말을 조금만 하되 우리가 하려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과연 합당한지 먼저 생각한 후에 하십시오. 참말이라고 생각되는 말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며 해가 되는 말이나 무익한 말을 하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정직한 말만 하라. 마음으로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것만 생각하고 혀로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 하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 가운데 속임수나 거짓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하되 혹시 우리 안에서 발견된 경우 그것을 혐오하고 증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 우리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인 마귀를 미워하시듯 거짓말쟁이 또한 미워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지 못한다면 설사 우리가 진리를 말할지라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거짓말쟁이의 맹세보다 우리의 말을 더 믿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분노의 원인이 사라지면 더 이상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치 않게 불법을 행하는 자와 고의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항상 구분하되 전자는 불쌍히 여기고 후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십시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십니다.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였습니다. 노년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찬송과 가사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처럼 그게 점점 더 현실로 보여집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약해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정말 감동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빅토리의 His Eye Is

It's on the Sparr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095번 쓰시는 분, 오신시라 신주 신청합니다. 찬송가겠죠? 예,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살인 남성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급히 쓰시겠다고 데려간 지 50여일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 외롭고 허전한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도닥여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까 이게 사연을 보면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에게 보면, 연세 드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두분다 당당하고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분은 또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50여일 됐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생명, 영원한 생수의 근원, Holy Impact의 십자가의 사랑,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으로 불리는 파블로 칼잘스는 노년에도 왕성히 활동했습니다. 90살이 된 칼잘스의 공연을 보러 간 기자 노마는요, 무대에 들어서는 칼잘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나온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이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저 손으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다. 협연하는 피아노 앞까지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윽고 칼잘스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자 노마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다.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고요. 힘과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요, 첼리스트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입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서울 챔버스의 아름다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 파블로 칼잘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퉁퉁 부은 손으로, 근데 연주는 참 섬세하고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는 노장의 아름다운 연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은 조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셨죠.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했던 이 찬양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요. 방금 나는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첼로의 거장이라고 하니까요, 한 곡만 연주 찬양 듣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주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마 트리오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첼로 연주가 아주 백미입니다. Amazing Grace with Baha,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연주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구시리 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하시고요.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았을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게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을 지내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줄라이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계가 평온했다가 긴장을 했다가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싸움과 전쟁, 전투가 없었던 날, 해가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사람이 죽고 전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전쟁도 벌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바로 4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요.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어딘가에서는 고통을 당하게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오늘도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며 세상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이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전해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으로 어떤 것을 빼앗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즐겨 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원망도, 불평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합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한 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듣고 계십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3: 그러게요.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네.
0: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십니다.
5: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3: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되어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5: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6: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와.
5: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갑자기 고려시대를?
5: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0: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고 왜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6: 영토가 제일 컸던.
5: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아.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고려시대는 되게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0: 되는 것 같아요.
1: 그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네, 달리던
0: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아.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 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마치 그 시대 살았던 아주 생생하게
3: 고려에서 온 여인. 네.
0: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3: 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4: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맞아요.
4: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0: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3: 그러네요.
0: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4: 그러게요.
0: 고려를 갑시다 그러면.
4: 고려를
0: 제가 고려를
2: 저는
0: 좋아합니다.
2: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4: 아 그래요?
2: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3: 네.
2: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4: 네.
2: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4: 약간 설득됐어요.
3: 그러니까.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네.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4: 조선을 좀 많을 그럼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4: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아, 예전 네. 조선이 네.
2: 세조선?
4: 세조선?
3: 신조선?
4: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3: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2: 그렇죠.
3: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2: 그죠.
3: 한반도기
4: 네. 네.
3: 그
4: 네.
3: 토끼나 네.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4: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3: 수도.
0: 수도 정해야죠.
4: 그러니까 어디 하지?
0: 아 수도 저는 또 한번 또 고려를 가겠습니다.
4: 아 네. 개성이 개성인가요?
0: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3: 개성이.
0: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3: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4: 아 진짜요?
3: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0: 그러니까 평야 지대야 되잖아요. 또.
3: 예,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 성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0: 아, 네.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4: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3: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는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5: 네.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4: 네.
5: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4: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5: 맞아요,
4: 지역인지를
5: 맞아요. 신도시 같은
4: 걸로.
5: 것도 해도 좋겠다.
3: 새로운 신도시. 수도를 건설해서
5: 네.
3: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네.
4: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3: 맞아요 맞아요.
4: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어떤 뭐
4: 생각이?
3: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있고,
4: 네 그렇죠.
3: 뭐 경제적, 또 문화적.
4: 네.
3: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그렇죠. 수도는 네, 이제 네. 워싱턴이고,
4: 맞아요.
3: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2: 그렇죠.
3: 좀 있잖아요.
2: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4: 맞아요. 네.
5: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3: 네.
5: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0: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1: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를

0: 있어요.
1: 네?
0: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2: 어디예요?
0: 독도.
1: 아 뭐예요? 뭐지?
2: 독도는 우리 땅.
3: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2: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대자.
4: 괜찮을지도.
1: 이거는 단결이 금방될지도.
2: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4: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2: 야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네. 그런 네. 순간. 야.
0: 예배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와.
0: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2: 네. 네.
0: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1: 네.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좋겠다.
4: 아, 너무 좋다.
0: 너무 좋죠.
1: 북한 거리에 가서
0: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1: 고향 어디시라고
0: 청진인데
1: 청진
0: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1: 아,
0: 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나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2: 네.
0: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1: 나무 한번 뽑으면서 네. 찬양하러 가야겠네요.
2: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1: 네.
2: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1: 맞아요.
2: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0: 네.
2: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1: 네.
2: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1: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2: 맞아요.
0: 그렇죠.
4: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2: 맞아요.
4: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2: 와.
4: 너무 멋있을 것 같고
2: 네.
4: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1: 맞아요.
2: 먼저 생각을
1: 네.
2: 하는 거예요.
0: 네네.
2: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1: 그치.
2: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1: 네.
2: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0: 네.
2: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0: 네,
2: 거고
0: 네, 네.
2: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0: 네.
2: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1: 맞아요.
2: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0: 그렇죠.
4: 안 되죠.
2: 네.
0: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2: 그럼요.
0: 네,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2: 네.
0: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2: 맞아요.
0: 네,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4: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이제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2: 네,
4: 같아요.
2: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4: 네.
2: 풍요로워지고
0: 네.
2: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0: 네, 네.
2: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0: 네.
2: 생각도 많이 듭니다.
1: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0: 네, 네, 네.
1: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0: 네,
1: 막 이런
0: 네.
1: 걸 연습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2: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1: 힘들어요.
2: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1: 맞아.
2: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2: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0: 맞아요.
2: 나누고
0: 네.
2: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요.
2: 네.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맞아요.
2: 네.
0: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 네.
0: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1: 아.
0: 그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1: 아.
0: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1: 그러니까 인사부터
0: 네.
1: 잘해야겠네요.
0: 네. 네.
2: 야,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0: 네.
2: 변화돼야 돼요.
0: 네.
2: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0: 네.
2: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네.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네. 수

0: 일기를 우리가
1: 진짜.
0: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 아멘.
0: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 네.
0: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숙,
3: 사랑이,
4: 찬송이,
5: 보라였습니다.
6: 너와 나의 어울림.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8,000톤급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지만 핵 연료 확보와 미국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을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사실상 휩쓸며 시상식이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결혼사진 웨딩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8,000톤급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실질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 잠수함에 준하는 규모의 잠수함 세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핵연료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미 간 핵잠 관련 실무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료 확보 역시 미국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관

단계와 대중 전략 방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다층 군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 거점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통신망, 지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킬웹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과 함께 전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군 통신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더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사태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인도 뉴델리 회의에서 공동 해양 감시 협력 구상 출범에 합의하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선박 공격과 통행 방해, 해상 공급망 교란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상대로 제한적 공습을 단행한 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고 이란 역시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즉각적인 확전보다는 협상 주도권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이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의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중국 밀수업자들이 야간 밀수를 시도했지만 변방대 단속에 가로막혀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단속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경지역 감시와 순찰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변방대가 강가 접근까지 차단하면서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수 시도에는 짐꾼 인건비와 운송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으면서 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선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북한 밀수업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기계와 냉방 관련 제품 주문은 늘고 있지만 국경 통제로 물건 반입이 막히면서 현지 상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상식 오프닝에서는 최근 미국 스타디움 공연 장면이 대형 화면을 통해 소개됐고 참여자는 BTS 무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공연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군복무 이후 복귀한 뒤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BTS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BTS를 K-POP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연

국내 매체들은 오랜 공백기에도 팬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BTS뿐 아니라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K-POP의 확장된 영향력도 확인됐습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등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고 K-POP 데몬 헌터스 OST는 올해의 노래상을 포함해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POP이 이제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넘어 글로벌 음악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웨딩, 결혼 사진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한국식 웨딩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인 예비 부부들은 드라마 촬영지나 제주 풍경 등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찍고 한국 연예인처럼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스튜디오에서는 전체 촬영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메 올인원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결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드메 관련 시장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관광 수요 증가가 미용과 쇼핑, 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런던은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기상청 역시 올여름 한반도가 평년보다 더 덥고 6월과 7월 강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연구진은 전 세계 독사 508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환경 변화로 일부 독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 주변에서도 독사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독사를 거의 접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단순 생태계 문제를 넘어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독소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인간 생활권과 생태환경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날씨가 흐리면서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7도, 양덕과 진남포 24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7도, 구성과 자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6도, 자성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없는 장현을 제외하곤 변덕스러운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개성과 신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주에서, 오후에는 사리원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 18도, 개성과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7도, 개성과 신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해산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해산 14도,

0: 장진 11도, 낮 최고 기온은 북청 24도, 해산 20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운기와 성진은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운기와 성진 20도, 청진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하심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젊은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밭에 잡초를 뽑아대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근처에 있는 경험 있는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복에 훌륭한 농부가 되려거든 잡초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네. 젊은 농부는 잡초에 무슨 교훈이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경험 있는 농부는 잡초에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잡초는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흙 땅에도 뿌리를 내려 밭이 잘 갈리게 도와줍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유익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밭을 비옥하게 지켜준 잡초지만 농사철에는 모두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때란 없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피로 무럭무럭 자라게끔 다룰 수 있는 농부가 되길 원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많이 싸웁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괴로움과 죄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서 있기를,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치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아버지의 나라 앨범 가운데 공인현 씨의 찬양이었고요. 어둠의 빛이 오며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지선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디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못해요. 두 번째로 기디온이 이겼던 것은 결단, 단결, 단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결단만 하면은, 합치기만 하면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기디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어. 사사기에 기디온이 나를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기디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0: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저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용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이 찬송 부르며 저희 마음이 뜻깊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이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험한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지켜주시었던 것처럼 이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낙한 나는 때로는 산길의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삶이 무게가 내려앉을 때, 어둠이 앞길을 가릴 때 하나님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 맡길 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향하는 곳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별날이 날로 다가오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침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품에 안에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아 안고 이제부터도 하나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이제부터도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며 주님이 뜻대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별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사랑하는 고향 땅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이 올려드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복음 통일의 길목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더 올려드릴 텐데요. 편곡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가 고향인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의 선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과 북의 이 모든 걸음이 복음 통일의 그 통로가 열리는 주님의 은혜의 길목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상큼하시죠?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는 이른 아침부터 대자연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글자는 다르지만 어쩌면 동의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무심한 듯한 자연의 질서조차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랑의 눈이 아니면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고백 찬양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이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갖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받게 하고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성도에게 진짜 자유는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갖고 뭐라 그러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따르는 관습과 이것들을 존중하며 바울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막 목숨처럼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내가 율법에 꼭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죠. 그것은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지만 결국 이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또 율법 아래에 없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없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표지였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며 다가가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율법,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 없는 자들, 21절에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는 내가 원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롭죠. 구약의 율법에서.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없다고 무율법적이고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 법,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새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법이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좋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히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킬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 참된 사랑의 법을 성취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은요 우리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도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 따라 유대인이면 유대인,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여기 유대인들과 율법 있는 자들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이제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있는 자들은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로 나누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연성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가게나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 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또 젊은 이제 20대는 20대에 맞게, 또 30대는 30대에 맞게, 50대는 50대에 맞게, 80대는 80대에 맞게, 고객에 맞게 다양하게 응대하죠.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잘 구입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오직 하나,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참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나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주 유연성을 갖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이들에게 다가간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양한 상황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분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다가가 결국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다가가는 것을 다름질로 비유를 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열립니다. 이스미아 체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달리기가 또 주 종목으로 나오죠. 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에서는 다름질을 하더라도 딱 한 사람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 달려도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한 사람 상을 줘도 그렇게 열심히 다 달리는데 너희는 달리는 만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한 달란트 남기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기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기면 다섯 달란트. 그래서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너희는 모두 받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 일한 만큼 주신다는 전제가 있죠. 한 명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명만 받으면 사도 바울만 받고 이제 끝나는 거죠. 모두가 받는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고린도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을 모든 일에 절제, 밥 먹는 것도 절제,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친구 만난다고 가면 안 되고, 그 전날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흥떡망떡 놀면 안 되죠. 몸을 최선의 컨디션으로 해서 오직 목표는 뭐냐?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런 것처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한 목표로 내가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된다.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 주님께 상받기 위해 모든 일들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또 율법을 때로는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제 복음을 얻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주 앞에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목표 없는 열심.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생에 목표 없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아니 막 싸우는데 앞에 상대가 있어야 싸우죠. 아무도 없는 허공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면 옆에서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그러니까는 성도에게 목표,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목표가 있죠. 자, 오늘도 생존하자, 먹기도 하고 마시지도 하고.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을 위해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가서 일하고, 또 이 가정의 엄마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0: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이것들을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상, 시들지 않는 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요 몸을 친다라는 건 직역을 하면 눈 아래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 눈 아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멍이 시퍼렇게 들죠. 그러니까 시퍼렇게 멍들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버림을 당한다라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실격을 당한다는 건 뭐냐? 상 얻는데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disqualifie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disqualified. 실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이 결국은 나조차고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으로 남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끝까지 상 받기를 위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행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건 다른 거죠. 우리 자녀가 집에서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아유 칭찬하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예쁘다 대견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사도우미가 와서 청소를 해줘요. 그 가사도우미 고맙긴 하지만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일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행실은 주님 보실 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앞을 쓰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되어 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싸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죠. 처음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얻기 위하여 나는 자유, 내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 두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상받기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많이 있고 권리가 많이 있지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 꿈꿉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를 꿈꾸는데 이 자유에도 명확한 목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없으면 자칫하면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와 훈련의 균형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되 그 훈련이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사도의 마음가짐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사도 자신에게 있지만 그는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존귀케 되는 일에만 삶의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인생을 온전히 바쳤죠. 이런 점에서 사도에게 자유와 훈련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날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이 양날개로 비상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오늘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알아보자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묵상을 안고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 관망만 하는 자로서가 아닌 목표를 향해 열심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리는 복음의 선수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을성 육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을성의

벌써 5월의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대해, 사랑의 표현이나 섬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 보았겠지요. 부모님과 부부 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에 대하여 많이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 또 배려로 만들어짐을 5월에 더욱 기억하셨을 텐데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지만 바른 자녀의 교육은 각자의 사상과 이념, 신앙의 깊이 등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보니 신앙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세상이지요. 그러나 신앙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달려 있으니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게 하여서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람답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주님 말씀으로 교육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391장,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르침, 지혜로움, 명철함, 정의로움, 공명함, 정직함, 공의로움 등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들음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와 모든 가르침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면 한 달이면 모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실천한다면 1년에 잠언을 12번을 읽게 되는데요. 이 잠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예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교육하시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은 대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나와 나의 자녀의 삶이 명철함으로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 틈을 옷과 금가루로 메워서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깨진 도자기처럼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틈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킨치키입니다. 피로 금을 삼아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우리의 상처가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화 과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자의 조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은 걱정하면서 결국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명한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윌리엄 영 플러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 최초의 사랑, 소중한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헌금, 의례 등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구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망드 마루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며 이웃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듣게 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듣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감히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군요. 제게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성도다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친구라 불러주시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계속 힘이 솟아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서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기쁘게 성령을 좇아 살고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며 풍성한 기쁨 누리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의 심기어 정함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침략을 당해 쫓겨다니던 사사시대에 떠도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함이 없기에 악한 종류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리 솔깃저리 솔깃하게 밤낮 끌려다니며 결국 악을 정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심어주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세요. 이미 백향목 궁이 있는 다윗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집에 비하면 초라한 처소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고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당장은 솔로몬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가는 다윗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음에도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여전히 쫓겨다니며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그림자로 잠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내 만족과 공로를 위해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함 없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둘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훈련을 받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해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부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기에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사람 훈련입니다. 힘든 사람을 오래 참으며 이해가 안 되는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고해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예요. 또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해요. 물론 다윗도 이후에 죄를 범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도 끊어질 뻔한 아찔한 후손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폐하지 않으시고 끊어질 듯해도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기에 우리도 약한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고해요. 나단은 앞서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해야 함에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나단의 성실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 때 진실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영원히 견고한 집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부모님과 장애아들의 신호 위반 벌점까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서 꼭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장애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라, 살좀 빼고 자기 관리해라
하며 구박하셨습니다.

0: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라는 권면을 받고 구박을 잘 당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저희 가정을 향한 시아버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 아버님을 웃으며 대할 수 있었지요.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곤욕이었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소변 실수를 하니 부끄러워서 가기가 싫었지만 민폐 끼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저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 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자 앞으로 이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막막했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신호를 어긴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니 이후 광복절 특사로 벌점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면허 정지는 면했으나 아직 벌점이 남아 있어 안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죄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께 자주 전화드려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에 정함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심기게 하시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질서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죄악 때문에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저희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사건 가운데서 질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되 힘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100

146번 지역번호 052 277-0146번 옹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7국에 1004번, 지역번호 052 237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 227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 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고멜로 대표되는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 언약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마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우리의 이 마음의 우상, 하나님 아닌 것들,

0: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질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과 마음이 연합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호세아 4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고발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축복이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이고 결과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비극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 가장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리가 왜 자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까요?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복을 노리고 원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왜 이렇게 천박하게 자꾸 살아가려 할까요? 은혜도 까먹고 영광도 잊고 그냥 죄를 기웃거리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은 왜 자꾸 비슷해지냐 말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5장은 이 모든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0: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어느 때보다도 이 건강 보조식품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어르신들 중에 아마 남들 드시는 거 다 드시고 계실걸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 주먹 드시고 나오셨죠? 네. 식사와 같이 먹어야 된다. 먹고 나서 먹어야 된다. 뭐 오메가3부터 뭐 이런 것 저런 것 막 다 드시고 오셨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럽니까? 건강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왠지 이 땅에서의 수명은 늘어났고 노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노년을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또 애를 쓰시죠. 솔직히 여러분 중에 수중에 얼마나 많이 제가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웬만한 분들은 그거 이렇게 나눠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만큼 모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모으려고 애쓰고 그거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거 남겨놓고 자식들 좋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군가는 또 명예를 또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해요. 과거에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움과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이런 비밀들을 꼭꼭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지금 내 이 체신과 명예를 지키려고 또 애를 쓰며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가 다 있는 것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할 것들이 참 여러 개가 있지. 그런데 그 중에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마음이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거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0: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호세아 5장은 이스라엘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실패한 그 이유와 또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읽고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과 2절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1: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륙자의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0: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올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도전하는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하여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 세 부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호출해내세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성도들일 거예요. 세 번째로 왕족들, 이 셋을 다 호출해내세요. 여러분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이들을 소환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의라는 뜻으로 더 많이 번역돼요. 여러분이 제사장들, 왕족들, 이스라엘의 족속들, 백성들은 모두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정말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라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공의를 드러내야 할 이들이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행할 거다 이 의미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인애와 자비와 공평 이런 성품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이들은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공의를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공의를 보응받는 더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에 올무가 되었고 그물이 되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뚱딴지 같은 소리 같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미스바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이야기하고 회개의 기도운동을 펼쳤던 자리가 이 미스바였어요. 그런데 적국인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한 곳에 다 죄다 모여 있다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싹 다 지도자들을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이 붕괴될 거라는 걸 직감한 블레셋이 나라가 이곳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진격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승리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에벤에셀이라는 돌, 도움의 돌이라는 돌의 기둥을 딱 세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을 했던 장소 바로 이 미스바였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은 이 다볼이라는 또 지역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적장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마차같이 생긴 거에 뭐 바퀴에 쇠 달아놓고 이런 것처럼 웃기게 보이지만 당시에 이것은 보병 전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차 군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때 철기도 다루지 못할 때였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철병거를 죄다 진흙탕에 몰아넣으셔서 꼼짝 못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신 장소 다볼이에요. 이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회합의 장소였어요. 어떤 겁니까? 야,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울산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앞, 태화강 국가정원 앞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야, 우리 거기서 모이자. 우리 중요한 일 있는데 거기로 몇 시까지 모여? 할 때 늘 모이는 장소, 미스바와 다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스바와 다볼에 어떠한 회합이 있었는지,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이 음란한 마음과 이들의 죄악이 이 모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타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 내용만을, 결과만을 우리에게 고발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깃들어 있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덫이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에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해요. 나 혼자 죄졌기에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 주변으로 퍼져가고 주변을 함께 파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글이 이제 실려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강퍅한 마음을 가진 신자는 비록 성실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덫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우상이 깃든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모두 다 우리 주변에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줘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호세아서는 또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문제를 이제 또 언급하기 시작해요. 우리 두 번째 소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1: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0: 이 음란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 길을 막아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고발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성장기 때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정서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였죠. 이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초강대국인 아수르에 그때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어떤 정복자 왕이 등극했어요. 이 왕은 등장하자마자 군대를 가장 먼저 정비했습니다. 군대를 끌어모아서 정복전쟁을 막 일으킬 때였어요. 이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전쟁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치기도 하고 내부는 정치가 분열되어서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정권을 잡기도 하고 실각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외교 정책도 아주 살벌했던, 여러분 그런 때였어요.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기 위한 수싸움이 극에 달했었어요. 애굽이라는 이집트와 이 신흥 강대국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주 익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0: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어렵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음란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 오늘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다투게 만드는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래 은혜로 회심을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의 삶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윤리, 도덕과 양심의 문제에 불과했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거룩한 영의 이 원함과 이전의 육신의 소욕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익숙했던,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던, 나만 즐겨왔던 교만한 이 음란한 마음들이 이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신자는 이 거룩한 분투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이 신앙의 성화론의 정수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은 이 과정과 길목에서 이 거룩한 마음을 잘 살피지 않아요. 신경조차 잘 쓰지 않아요. 내버려 두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살펴서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음란해지고 깨어지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져요. 신령한 것에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이 일상화가 돼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모두 음란한 마음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여러분 뭐예요?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명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업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끔찍이 아끼고 쌓아왔던 내 인생의 상아탑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몰래 감추어둔 욕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미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대부분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빼앗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어떠한 감흥과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는 형식화되고, 예배는 지루해지고, 영적인 모든 일은 다 무가치해 보이는 일들이 증상처럼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죄송하지만 감출 수 없어요. 남들 보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거든요. 우리 호세아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내게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1: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0: 음란한 마음의 증상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이 일은 제사장이라도 왕족이라도 성전을 왔다 갔다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찔림이 없고 기도는 재미가 없으며 회개는 피상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의 불꽃도 일어나지 않고 다 식어버렸다면 여러분, 음란한 마음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음란한 마음의 증상들이에요. 마지막 증상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우리 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0: 그의 교만이
1: 드러났나니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0: 교만은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고 음란의 영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 교만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들었던 죄악이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는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교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내가 뭘. 나는 그런 거 어울리지 않아. 아유, 나는 이런 거 아니야. 겸손의 외적 표현이겠죠. 물론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무시당하면 아이고 괜찮아 웃으면서 사랑할 수 있고 분노하지 않고 자격지심 없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사실 수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표현은 죄다 그렇게 하면서 속은 하나도 겸손하지 않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질내고 화내고 때로 욕하고 완전히 막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합니다. 교만의 가장 친한 짝은 그래서 위선이에요. 이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이런저런 거룩한 활동들을 하지만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글씨인데요, 하나씩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도 해볼만하다. 아이고, 내 힘으로 그냥 해볼만해. 이거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 네,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이 중요하다. 뭡니까?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우리의 이 마음 말이죠. 자기의 영광을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몰라주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생각이 기준이다.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며 살아가는 교만입니다. 내 경험을 척도로 삼고 내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과장하고 높이는 교만한 모습의 열매들이고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음란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입니다. 시작.
1: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0: 이 마음을 잃어버린 음란한 마음의 예배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처럼 나와 예배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양떼와 소떼도 끌고 왔어요. 적절하게 바쳐야 할 제물과 헌금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갔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의무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요? 아무도 이해하게 안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음란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것 같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냥 이게 여호와 신앙이고 교회 다니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배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다. 이게 오늘 호세아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고 비극이에요. 영혼이 없는 예배, 마음이 빠진 재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배팀이 설 때 기도로 서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열 때 엎드려야 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이 올라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기고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0: 우리가 마음을 담아드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변함이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식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무감각해지고 거룩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봐도 참 매력없고 이상하고 삐딱하고 자기 의만 가득하고 교만하기만 한 모습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할 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5장의 이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주제로 우리를 고발해요. 첫째, 올무가 된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고발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한 마음이다. 내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다. 너는 완악한 마음이다. 너는 전심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욕심이 깃들어 있는 나뉘어진 마음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의지가 죄에 쉽게 굴복합니다. 감정이 왜곡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쁨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없이도 신나게 살아갑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직분을 받고 감투를 쓰고 역할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 명심해야 해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걱정일보 기자님이 있었습니다. 이 걱정일보를 다니시는 기자님은 이른 아침 먹구름을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안 돼. 지난번에도 비가 내려서 취재할 때 정말 불편했잖아. 아이고, 그리고 오늘 비가 오니까 도로도 막히겠네. 오늘 제때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몇 분 늦었다고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상사는 나를 일부러 싫어하는 것 같아. 참,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니 내가 그럴 인생이 아닌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요즘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이름이 명단 가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쫓겨나면 은행에서 빌린 이 집 대출금은 어떻게 하지? 아내와 아이들한테 또 뭐라고 말을 하지? 아니, 요즘 주식이 오른다는데 주식을 사야 되나? 아, 내가 반도체 주식을 안 샀지. 야, 이거 내 인생 이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걱정일보 기자님과 같은 그 현상을 걱정 도미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의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정신의학 전문가 찰스 메이어 박사는 인간이 왜 걱정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의학적인 시선으로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수많은 환자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걱정은 단순한 마음의 안달이 아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걱정은 인간의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심장을 압박한다. 내 분비선의 균형을 깨뜨린다. 인간의 온 전체 신경계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막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높은 불안 상태를 만성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신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비축해둔 가장 귀중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닥난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너무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잠언서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여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 사랑이 그려집니다. 그 속에서 아,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지.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오늘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 하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걱정의 크기를 줄여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 걱정,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세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예요. 아,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저예요 라고 세 분이 뭐지 했더니 아 저예요. 아 0457님 저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찔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기쁜 하루가 되게 할 줄 믿는다 라고 우리 극동방송 짱짱짱 이라고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는데 예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뭐 탁 눈을 들면 막 걱정거리가

재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확신하시죠? 확신.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아느냐, 안다 하고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좀 다른 거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죠.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죠. 확신하죠. 너무 제가 쉽게 설명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걱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대요. 걱정은 흔들거리기만 하는 흔들 의자와 같대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게 만들지만 결코 우리를 단 1cm 앞으로도 데려가지 못한대요. 걱정은 오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오늘의 힘을 그냥 다 미리 빼앗아 간대요. 걱정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감옥처럼 가둬버린대요. 타들어간 성냥개비를 본 적이 있으시죠? 걱정은 새까맣게 탄 조그만 바람에도 툭 부러져 버리는 그 성냥개비를 닮았대요. 하지만 성도는 이 걱정 안에서 매몰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시편 94편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요동치는 마음의 폭풍 한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가 확실하게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복된 목요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의 흔들 의자에서 내려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대요. 바로 그때가 걱정을 끊어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걱정의 늪에 발을 담그는 대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찬송, 찬양에,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죠?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확실하게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좋습니다. 그 확신하는 분들은 오늘 오프닝 멘트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2545님이 조금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프닝 말씀. 피디님, 오늘 방송을 듣는데요. 한동안 지금 울다가 이제야 마음을 추스르고 인사드립니다. 맞아요, 피디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알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하시죠? 확신. 정말 100% 확신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지부장님들 오늘 이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멘.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로 함께 하시는데 6302. 어쩜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힘내라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피디님 어제는요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6089님 제 마음 감사가 있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9507님 피디님 오늘 걱정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오늘 아침 방송 들으며 확신하게 됩니다라고 함께 하셨어요. 아까 저예요 세 분 있었잖아요. 지금 여섯 분이 또 오셨습니다. 5005님 오프닝 주님 저예요 라고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걱정이 있죠. 여러분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그런데 걱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걱정했어요. 근데 걱정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걱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고 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저는 참 더 감사한 것은 이 걱정거리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더라고요.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선순환 되는 거예요. 잘 됐다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잘 됐다고 기도의 응답이 정말 있었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그 믿음의 지혜를 꼭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2718님 야 오늘 아침 방송 들으며 정말 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하루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꼭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가 가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링크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된 목요일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바이칼호에 비친 내 얼굴 중 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쓴맛이 깊은 맛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쓴 걸 참 좋아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 마늘은 물론이고 쓴바귀, 칡, 갓김치, 쑥갓, 냉이,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먹는 것으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문화화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맛은 인생을 웃게 하고 쓴맛은 인생을 깊게 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모르면 어른의 미각이 아니다. 아이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러나 어른이 되면 봄이면 쓴바귀를 무치고 여름이면 쓴 도라지를 무치고 가을이면 더덕을 굽습니다. 입은 쓰지만 몸이 깨어납니다. 미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설탕만 먹은 혀는 나중엔 단맛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쓴맛을 아는 혀가 단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그 쓴맛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시럽을 넣고 크림을 더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오래 마신 사람일수록 점점 단 것을 뺍니다. 마침내 블랙커피의 쓴맛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혀끝에 머무는 견과의 풍미, 목을 살며시 넘어가는 카카오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음식 맛을 좋게 하는 비결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짠맛과 단맛, 매운맛과 쓴맛, 신맛의 균형을 잃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쓴맛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쓴맛을 모르는 글과 노래는 매끈하지만 가볍습니다. 단맛만 아는 인생은 화사하지만 얕고 쓴맛을 아는 인생은 깊고 단단합니다. 깊은 사람은 모두 어디엔가 쓴맛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쓴맛도 가감없이 알려줍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이라는 쓴맛을 통과하며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천은 수없이 바늘에 찔린 뒤에야 비로소 꽃을 품은 자수가 됩니다. 한여름의 소금밭은 뜨거운 태양을 견딘 뒤에야 밥상을 살리는 흰 결정이 됩니다. 흙덩이는 가마솥 수천도의 불길을 지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납니다. 상처 없이 무늬가 생기지 않고 뜨거움 없이 결정이 맺히지 않으며 불길 없이 빛나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난의 쓴맛은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다. 아,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고난의 쓴맛, 그리고 좀 걱정거리, 조금 전에도 문자가 오셨는데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1375님,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은데요. 아는 지인이 어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걱정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시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이 쓴맛이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는 또 다른 또 감사가 있게 하는 또 다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10분을 추첨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선물 추첨해서 잠시 후에 선물 전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링크를 홍천에 사는 제 딸에게 전해줬습니다. 5살 서유가 망막에 이상이 생겨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최악의 경우 실명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딸이 있었는데요. 우리 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또 마음속에 기도하며 온 가족들이 마음을 품고 우리 어머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가정이 있는데요.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고 계셨대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 고난의 쓴맛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있을 줄 믿으면서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과 함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 추첨을 통해서 또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되고 좋은 아침, 인문학의 하나님께 책 선물 받으실 분이십니다. 1596님, 이 책 꼭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세 가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신 8866님, 인문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응원의 선물 함께합니다. 4420님, 어머님께서 무릎 연골이 80%만 있으시고 20%가

없으신데 그 20%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돌봐주세요 하시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셨대요. 오늘 이 인문학 책 주시면 참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책 선물 전합니다. 6965님, 0260님 선물하고요. 또 오늘 병원에 계신 3065님도 추첨했습니다. 1677 저희가 선정했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오늘 승리하십시오. 인문학 오프닝 공유하시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죠.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됩니다. 누구나 노인이 돼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다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뭐 어린애가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 노인이죠. 반면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을 주는 큰 그늘 같은 그런 어른이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2장에는 멋진 어른이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얘기를 남기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남기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권면을 보면서 아, 인생의 마지막에 어른은 이런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느냐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요.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순리대로 담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또는 자녀들이나 사람들 앞에 추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있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71편은 노년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참 우리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뭐 이런저런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근데 이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의 앞부분처럼 염려만 있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면 어떡하지? 염려만 가득한 사람은 노인이고요. 그에 비해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후세대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염려가 많이 되세요?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기도가 되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개선식, 이 시가 행진을 쭉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 그 행렬에 옆에 노예가요, 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외치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래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개선식에 왜 자꾸 옆에서 기분 나쁘게 막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그걸 노예에게 선포하게 했느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지만, 당신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 외치게 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은 젊고 쌩쌩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메멘토 모리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젊은 분들,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어른이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나이 들면 뭐 누구나 저절로 되는 노인이 아니라 정말 멋진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는 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밥 버포드는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명문대를 나와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 힘든 사건이 하나 찾아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보다 더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밥 버포드,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0: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전에는 잘 나가던 사업가로 오직 세상의 성공과 이윤만을 추구하던 그런 인생의 전반전에서 이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책으로, 강연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하프타임이란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전반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까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는 자신이 누구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씨름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밥 버퍼드의 지혜가 뭐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성숙을 향한 인생의 후반전을 앞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뭐 나이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전반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젊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벌써 준비해서 잘 사는 그런 성숙한 사람도 있는 거죠.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숙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다윗같이 정말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 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 새들은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 앞에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먹구름 앞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새는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폭풍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풍으로 인해서 더 높은 하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가끔 문제나 혹은 아픔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아, 이제 정말 끝난 건 아닐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과 더 높은 시선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쩌면 지금의 흔들림은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이 시간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를 정말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오센 워십팀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오센워십 우리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멋진 음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0: 최소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주의 전성은 선생님까지. 여러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간 좀 잘 지내셨는지, 네, 우리 목사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지난주에 저희가 주기도송 불렀잖아요.
1: 아, 그랬죠. 네, 아.
2: 그 주기도송의 핵심은, 호칭을, 하나님의 호칭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아, 아버지. 예.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고급 기도가 뭘까? 좀 고차원적인 기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 아들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정답을 내렸어요.
3: 어떤 거예요?
2: 예. 무조건 구하는 거다. 내용이 아니라 무조건 구하는 거다. 네. 주로 뭘 달라는 거로 저희들은 대화를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돈 내놔라, 뭐 내놔라.
3: 네. 이거 좀 해결해달라. 네. 네.
2: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0: 아, 네.
2: 감사한
0: 네.
2: 한 주였습니다.
3: 무조건 구하는 거.
2: 네, 무조건 구하라.
0: 무조건 구하는 거.
2: 구하는 건 자체가 네. 은혜다.
3: 아멘.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1: 저는 오늘 오프닝에 폭풍으로 인해서 더 높은 하늘을 배우 게 된다.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0: 네.
1: 저는 새벽기도에서 만났던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었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을 구하는 데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구해라. 자녀와의 문제가 있거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구해라를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이렇게 좀 사소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구하는 대화 우리 목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대화들 속에서 내려놓고 그 뭐랄까요? 포기를 가장한 그냥 뭐 그런 체념이랄까요? 말씀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 방에서 나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제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내려놓음의 시간.
1: 그렇죠. 저를 네. 내려놓으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문제는 저지 우리 뭐 상대에 있는 우리 뭐 아이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0: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기도를 하고 뭔가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인 것 같아요.
3: 네. 나를 바꾸는
0: 나 자신인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0: 그런 은혜를 아마 오늘도 좀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아멘.
0: 네. 이 시간 어떤 시간인가요?
3: 네. 오감 찬송가 우리 김하은 PD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찬송가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면서 단순히 부르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선율, 화성, 리듬의 변화까지 자세히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0: 네, 오늘 주제 찬송가는요. 새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3: 아,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구하는 아침이었는데. 아,
0: 그러니까요.
3: 제가 제목 보고 좀 많이 흠칫 놀랐어요. 약간
0: 드린다.
3: 우리 괜찮을까요? 네, 믿음의 고백들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나의 생명 드리니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아 으면 좋겠고요. 먼저 찬송가 먼저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 오늘도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송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아름답게 담아낸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선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3장 가사 내가 주님 위에 이 찬송가 가사는 내가 주님 위에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이 고백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은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이 제단에 올려졌지만 오늘 성도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네,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참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는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 마음 한켠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 앞서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감동으로 좀 밀려왔어요.
0: 아멘.
2: 맞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주심이 전부 먼저 존재했구나.
0: 아멘.
2: 그래서 이런 오늘 부담스러운 찬송인데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깊이 있게 배워보면서 한번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소희 교수님께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하고 나서 제가 항상 연속 듣기를 해서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나갈 준비를 하면서 듣는데 어느 순간 문득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 첫 구절 한번 보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다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은요 받아주셔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아주셔야 되는구나. 이 찬송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끝까지 여러분께 제가 화두로 하나 던져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꼭 답장을 받아보고 싶은 대목은요 어디까지 드릴 수 있나
2: 어디까지 드릴 수 있나
3: 우리의 어디까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를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의 생명 드리니는 4분의 3박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4분의 3박자는요 왈츠 리듬입니다. 쿵짝 짝, 쿵, 짝, 짝. 그래서, 우리 송은 선생님, 여기 나의 생명 드리니를 정말 쿵, 짝, 짝을 조금 과하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 유 강약을 한번 만들어줘 봐 주시겠어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왈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렇게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강양약, 강양약인데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왈츠를 춘다는 느낌으로 가사는 사뭇 조금 무서웠으나 선율은 지금 왈츠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왈츠 리듬은 어떤 것인가를 각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0: 여기까지인데 보통은 우리가 고개 끝머리에 리타르 단도 같은 걸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느려지는 것 열심히 네. 차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러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박자에 맞는 왈츠가 갑자기 이렇게 느려질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쿵짝짝을 끝까지 일정한 박자로 부르고요. 자, 오늘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중에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상단을 한번 봐주세요. 악보 상단에 오른쪽에 작곡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모차르트. 모차르트 정답.
1: 자, 이게 모차르트군요.
0: 그런데 네. 앞에 W.A. 요곳에 이 풀네임을 알고 계실까요?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2: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0: 정답입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이름은 레오폴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익숙하게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차르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아버지도 작곡가셨기 때문에 모차르트라고 다 이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W.A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모차르트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여기서 힌트 나갑니다. 1번 바로크 시대에 살았다. 2번 고전시대에 살았다. 누구일까요? 어디일까요?
3: 1번이 바로크,
0: 네, 2번이 고전시대. 제가 붙여드렸어요. 네. 네. 시대를 붙였는데 50대 네. 50입니다. 어디일까요?
2: 그렇군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약간 이지선다인 거죠? 지금?
0: 그렇죠. 4지가 아니에요.
3: 네네.
2: 네. 이지선다인데 이렇게 망설였어요.
3: 그러니까 괜히 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 너무 지식이 없어 보이잖아요.
0: 1번일까요?

0: 2번일까요?
1: 저는
2: 아는 사람이 대답하면 좋겠어요.
0: 아, 그럼 목사님
3: 2번 아닌가요?
0: 맞습니다.
2: 와, 목사님. 역시
0: 2번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을 흔들면서 말씀하셔가지고 마치 확신이 없으신 것처럼 아니잖아요. 네, 고전시대의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고전의 특징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일단 목사님의 찬양은요. 낭만처럼 들어보실게요.
1: 네.
2: 약간 낭만시대처럼.
0: 네. 어떤 그 1, 2, 3, 4, 5절 중에 약간 무섭지 않은 가사가 없으니 선택은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네.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절 하실 거예요?
3: 손과 발로 가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0: 아멘. 손과 발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찬양은 독창이지.
2: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네. 저 세영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의 찬양에서 어떤 낭만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셨을까요?
1: 그냥 저는 이어진다라는 느낌 계속 들었어요.
2: 음악 속인 용어로 레가토라는 느낌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우리 송은 선생님과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모차르트가 살았던 고전시대의 찬송가는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를 제가 차마 목소리로 들려드릴 순 없으니 악기로 한번 특색을 표현을 해드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피아노에서는 페달이 빠지고요. 바이올린은 왜 초등학생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가 라는 느낌이 들 만큼 비브라토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요. 그러면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임수희 교수님의 네. 바이올린 연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우.
1: 행여라도 여러분 청취자분들께서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연주가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2: 살짝 네. 달동 유치원.
1: 네. 다만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로크하고 고전 시대는 좀 붙어 있는데요. 부장님 그럼 이번에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0: 그냥 끊어진다라는.
1: 그렇죠. 네. 왜 그렇냐 하면요, 여러분. 시대상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쓰는 저 페달이 있는 피아노는 네. 없었습니다.
0: 아.
1: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으로 베토벤 정도 등장할 때 나오는 악기이고요. 그때는 그러면 어떤 악기일까요? 하프시코드, 챔발로, 요런 악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가토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실 때 모든 찬양에서 이 나의 생명 드리기는 네. 우리 목사님처럼 다들 찬양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 이 찬양을 불렀더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고전스럽게 한번
0: 그러니까 왈츠가 네. 성립이 되겠네요.
1: 그렇죠. 왈츠를
0: 굉장히 좀 약간
1: 쿵짝짝 할 수는 없으니까
0: 쿵짝짝
1: 그렇죠.
0: 쿵짝짝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목사님께서 손과 발을 들이셨으니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음성으로 그러면 3절로
0: 드릴 만한 걸로
1: 네, 드릴 만한 걸로 이걸로 이제 고전스럽게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페달 빼서 쳐주세요.

0: 어떠세요? 그래도 약간 뭔가 재미가 좀 있다는
1: 재밌어요.
0: 느낌이
1: 뭔가
0: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께 제가 요거 하나 선율만 들려드릴게요. 저는 하은 PD님이 이 곡의 제목을 맞춰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0: 한번 가볼까요?
1: 아는 거다.
2: 와. 반짝반짝 작은 별.
0: 반짝반짝 작은 별입니다. 그치. 여러분, 반짝반짝 작은 별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2: 모차르트 아닌가요?
0: 정답입니다.
2: 네. 아까 안 그래도 그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반짝반짝 이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음으로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0: 맞아요. 오늘 저의 핵심은 사실 고전의 어떤 음악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자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할 때는 고전곡이 자칫 심플하고 아름다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요. 락 음악이었을 수 있어요.
1: 그럴 수
0: 왜냐하면
1: 있죠.
0: 바로크 시대에는 비브라토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끊어지는 선율에 굉장히 종교적인 음악들만 듣다가 갑자기 선율적이고 규칙이 있고 그런 음악이 모차르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머 이것은 새로운 음악이다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걸 들려드린 이유는 모차르트의 변주곡입니다. 작은 별 변주곡인데 변주곡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계속 변화를 시켜요. 1번 변주곡에서는 박자를 틀고요. 2번 변주곡에서는 리듬을 바꿉니다. 3번 변주곡에서는 음정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마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나의 생명 드리기로 변주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마디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의 음표는 2분음표와 4분음표, 2분음표와 4분음표, 나의 생명 들으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든 마디에 있는 2분음표와 4분음표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명 들으리니 이렇게.
1: 아,
0: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의 그 어떤 선창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아, 네. 그러면 목사님 2분음표가 있는 모든 위치를
1: 어려운 이름 목사님께로
0: 네.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신 그 주셔서에서 이걸 박자를 어떻게 바꾸는 건가라고 잠시 생각하셨지만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2분음표와 4분음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는 그대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느낌이세요? 쿵짝짝이 짝짝 쿵 짝쿵쿵 네. 뭐 이런 느낌으로
1: 네.
0: 강세가 뒤로 가잖아요.
2: 네.
0: 변주국의 묘미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어디에 중심을 뒀을까? 너무나 정상적이라면 압박의 강세를 뒀겠지만 우리는 뒤에 강세를 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시간도 한번 드려볼까요? 나의 시간.
2: 네.
0: 이거를 방금 목사님이 딱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풍은 그만할까요? 조금 부담스러워서 연결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은 선생님 낭만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0: 있습니다.
1: 오, 재밌어요.
2: 그렇죠.
0: 네.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곡을 쓸 때는요, 어떤 가사를 먼저 받고 곡을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때 모차르트에게 누군가가 이 찬송가를

0: 의뢰할 때 곡을 써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모차르트는 이 가사를 봤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피디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곡이 좀 심플한가요? 아니면 무언가 복잡한가요?
1: 저는 좀 심플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이건 모차르트의 곡이기 때문인가요, 목사님?
2: 네?
0: 어?
2: 어려운 건
3: 너무
2: 목사님께로.
3: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2: 네?
0: 목사님이 모차르트라고 생각하실 때이 가사를 딱 보고서 이거는 나의 그 어떤 출중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나는 천재니까 나면서부터 천재였으니 정말 선율과 리듬을 와 꼬아가지고 나의 드러냄을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한 곡인가요? 아니면 가사를 보니 드려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어야 하구나. 그러면 2분음표와 4분음표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구나로 본인을 잠시 내려놓았을까요?
1: 부작용이
3: 내려놨을 것
0: 네.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모차르트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건 알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모차르트라면 이 가사를 봤을 때 아, 선율이 드러날 곳이 아니구나. 내가 모차르트니까 이런 간단한 음정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모차르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빼고 빼고 빼고를 해서 이 단순함 속에 가사가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1: 그렇겠네요.
0: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모차르트 이러면 재밌어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 것인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송은 선생님, 여기에서 파샵을 다 빼고 연주할게요, 제가. 자, 여러분. 오늘 파의 샵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파의 샵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파의 샵이 붙은 걸 제자리로 만들어서 제가 바이올린으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3: 네.
0: 네. 선생님, 우리 샵을 빼고 갈게요.

0: 느낌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1: 이거 지금 방송 막 들으시는 분들은 저 네. 연주자들 누군데 지금 송 선생님이랑 저랑 송 선생님이랑 저랑 오늘부터 이제 일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음 하나가 멈칫거렸던 건 마이크 줄에 걸려가지고
0: 아, 그러셨군요.
1: 팔을 네. 못 뽑았는데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파이샵이 있음 거 없음에서
2: 너무 슬픈데요?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미완성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아, 시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3: 네. 뭐 좀 탐험을 하는 그런 느낌?
1: 아 네. 다들 너무 뭔가 좀 이렇게 이상적인 대답만 해주셔서 제가 제
2: 아, 그냥
1: 느낌을...
2: 별로예요.
1: 저는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2: 단순하게 너무 별로였어요.
1: 네 진짜 이미 딱 제가 반주를 들으면서 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여기에서 파샵이 의미하는 바는요. 오늘 이 곡, 이 집의 주인이에요. 파샵이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할 거니까요. 제가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걸 하나 알려드리고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샵이 붙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4: 파도 솔레라미시?
1: 정답! 너무 아무렇지 않게.
2: 플랫은 거꾸로, 시미라에서 파.
1: 거꾸로 맞습니다.
0: 이야.
1: 자,
2: 깜짝이야.
1: 파도 솔레 라미시인데요. 나머지는 다 생각을 버려두시고 샵이 하나가 붙을 때는 반드시 파부터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샵일 때는 그것보다 2도가 높은 음이 그 집의 주인 음정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파보다 이 음이 높다는 건 파를 포함해서 두 음이 높은 거예요. 파 그리고 솔. 그러면 이 찬송가의 주인장 되는 음정은요. 솔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찾아가진 않잖아요.

0: 그래서 악보를 볼 때마다 아,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 주인이 빠졌을 때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방금 들으셨죠? 별로잖아요, 진짜. 그래서 샵이나 플랫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하고 조금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아멘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멘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멘이 뭔가요, 여러분?
1: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이지만 음악적인 데서 아멘이라는 가사를 떼고 이 음정은요, 종지를 얘기하는 거죠.
1: 종결.
0: 곡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은 화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잠해야 할까요? 곡의 분위기마다 다르겠죠. 그럼 하은 PD님은 이 곡에서는 어떤 마무리가 좋을 것 같으세요?
2: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하시다 보니까 화려한 마무리보다는 좀 잔잔하게,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면은 송은 선생님하고 제가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화려함을 한번 악기랑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송은 선생님, 우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서부터 해서 마지막은 선생님은 아르페지오, 저는 제 맘대로 해볼게요.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0: 아, 뭐랄까
1: 웃음이 나는
0: 엄청 들이고 생생내는 것 같은 느낌이
1: 정확하게
2: 좋은데요?
1: 진짜
2: 좋은데요?
0: 좋아하신다.
3: 내가 난데 어느 음악인들이 특히 목사님 같으면 성악하실 때 내 호흡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맨 하고 끝내실 수 있으시고 저도 막 재즈처럼 우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러나 곡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석으로 한 번 더 들려드려 볼게요. 취향 나름이니까 사실 1번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2번도 한번 가볼게요. 갈까요? 하나, 둘, 원. 김인율도 갈게요.
1: 겸손합니다.
0: 네. 이건 것 같아요.
1: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3: 아, 이겁니까? 그러면 네.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찬양을 저희가 몇 절까지 불러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은 PD님께서 정해주시면 찬양을 불러보면서 저는 악기로 지금처럼 조금 정갈하고 나의 어디까지를 드릴 수 있을까의 마음을 담아서 네. 한번 찬양을 몇 절까지 해볼까요?
1: 저는 일단은 1절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3: 네.
1: 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의 가사가 마지막에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인데
3: 네.
1: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사지만
3: 네.
1: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찬송가에 가장 적합한 마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절과 5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그러면
3: 한번 네. 시작해볼까요?
1: 그럼 네. 교수님께서는 연주를 해주시고
3: 그럼요. 저는 네. 연주로 할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시는군요. 농담이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나의 생명 드리니 1절과 5절의 가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